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애호하던 음악인데요. 이런 음악을 직접 연주하면 일렁이는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감상을 해도 마찬가지죠. 마음 수양을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음악입니다. 무언가 정신없이 바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단비처럼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음악이죠.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묻는 제자 자공의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한마디로 서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장피리와 같은 악기가 편성이 돼서 지난날에는 왕의 거둥이나 왕실의 여러 연향 때 연주가 되는 음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대금과 같은 우리 향악기 위주로 연주되고 민간의 풍류방을 통해 전승되는 음악으로 정착됐습니다. 이 여밀락은 거문고 가야금 대금 해금 향피리 등의 여러 악기를 여러 대 편성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금 아쟁 좌고와 같은 악기도 더해서 큰 규모의 음악으로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을 아명으로 승평 만세지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실내악처럼 이 음악을 연주할 때는 오운개서조란 이름을 써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1930년대에 이처럼 두 개의 아명으로 나누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승평 만세지곡입니다. 그 중에서 스무박 한 장단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1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한 장당 20박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라서 넉넉한 품을 보이는 곡이죠. 여밀락 아명으로 승평 만세지곡 1장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여음 20장단은 제외하고 원가락 12장단만 감상해 보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첫 곡 영산회상 들으시며 문자 줬는데요. 간밤에 단비가 맑은 아침을 주네요. 공자님의 용서 말씀이 영산회상의 정갈함과 잘 어울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또 글동무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매일 만나서 더욱 반갑네요. 우리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 할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기녀 송이가 지은 시조신데요. 해주 유생 박준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꽃과 나비를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어느 화사한 봄날 송이는 꽃과 나비를 바라봅니다. 나비는 꽃을 보고 춤을 추고 꽃은 나비를 보고 방싯 웃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임은 돌아오지 않는데 꽃과 나비는 그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시심이 움직여서 그 마음을 시조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싯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위를 보고 임을 그리는 그 마음이 잘 그려져 있죠. 기녀 송이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는데요. 이 시조시의 저자 송이란 여성의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나오는 아홉 명의 명기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자진한이입 중에 평농계락 편수대업을 가야금과 단소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싯 웃는 꽃과 저 둘에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자진한이입 중에 평농계락 편수대업을 가야금과 단소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자진한이입은 가곡의 두거와 농락편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우조와 변조 두거를 연주할 때는 경풍년이란 아명을 쓰고요. 계면 두거를 연주할 때는 염양춘, 또 평농계락 편수대업을 연주하는 음악은 수룡음이란 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간혹 이 모든 곡을 경풍년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평농계락 편수대업을 연주하는 음악 듣겠습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롱, 계락, 편수대엽을 이어 연주했죠. 평롱과 계락은 16박 한 장단의 음악이었고요. 편수대엽은 가곡의 편장단인 10박 한 장단으로 거뜬거뜬 연주했습니다. 오늘 가야금과 단소의 고졸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연주로 들어보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가곡에 요즘 관심 많으시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여창 가곡은 전체가 15곡이지요. 우조 중건은 곡의 순서이고 15곡이 저마다 특징이 있다지요. 꽃보고는 오랜말로 쓰는 노랫말로 쓰는 시조시의 제목이고요. 맞나요? 그런데 우조와 달리 계면조에는 중거하는 곡이 없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창가곡은 전체가 15곡이고요. 우조중거 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꽃보고도 그랬고요. 또 엊그제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산초내와 같은 음악도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많이 불리고요. 최근에 김연기 명인이 또 불렀던 이화의 서산에 이런 곡도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들제님께서 가곡에 관심 이제 갖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시고요. 저희도 자주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정콩님께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바람까지 왜 이렇게 선선한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음악 듣다 보면 그런 마음 들기도 하죠. 어제 많이 쪘는데요. 그죠? 약간 찌는 듯한 더위였는데 오늘 비가 오려고 이렇게 쪘나 봅니다. 오늘 선선해서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준비했습니다. 매화가는 현재 연주되고 있는 12가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타 가사에 비해서 일단 속도 면에서는 건득건득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노래도 유절 형식이고요. 장마

소서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정든 사람이 걸리기를 바라는 기녀들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조선 후기 사회의 한 단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매화와 춘설이 있는데요. 물론 실제 매화와 또 봄의 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기녀 이름을 이 표현을 매화 춘설이라 썼습니다. 기녀들의 밀고 당기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가사 매화가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전에 안동으로 출장 준비 중 가고 가사 매화가를 듣게 되니 마음이 산뜻하고 업무도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매화가가 산뜻해서 좋다는 분 많던데요. 우리 보뜰마을님께서도 유사한 그런 기분 느끼시는군요. 또 마들제님께서는 산책길에 따라다니면서 산책...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다음 주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고 또 그 즈음이 국악 주간이라서 국립국악원이 새롭게 기획한 음악회입니다. 우리 기악음악에 꽂힌 산조를 주제로 해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라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이런 기획을 하면서 기획의 변을 쓴 내용을 좀 읽어보면 기획 의도가 확실히 전해질 듯합니다. 우선 공연 제목은 산조 명인의 손끝에서 오늘의 무대까지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만나다입니다. 공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미학이 집약된 산조, 이번 공연은 산조의 전통과 확장 그리고 오늘의 창작 흐름을 한자리에서 조명한다.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만나다입니다. 공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미학이 집약된 산조, 이번 공연은 산조의 전통과 확장 그리고 오늘의 창작 흐름을 한자리에서 조명한다.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오늘의 산조를 통해 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로 전통 산조의 정수를 만나고 춤으로 재해석한 산조의 장단과 호흡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 재창작된 작품을 통해 오늘의 산조가 지닌 가능성을 선보인다. 이처럼 무려 3일에 걸쳐 공연을 펼치는데요. 소개된 대로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오늘의 산조란 이름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모습의 산조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올립니다. 3일 중에 첫날인 6월 9일 산조 명인전에는 김영길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원장현의 한주환째 원장현류 대금산조, 이형환의 신쾌동류 검고산조, 지성자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홍옥미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이렇게 다섯 명인들이 다섯 종의 산조를 무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둘째 날 6월 12일은 산조의 몸짓이란 이름으로 해서 산조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무대인데요. 노혜진, 손혜연, 윤혜정, 장현수, 정명훈 등의 춤꾼이 산조의 몸짓을 선보입니다. 세 번째 날 6월 11일은 오늘의 산조 무대인데요. 박경소, 배호영, 허윤정, 주보라, 트리거 등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산조를 선보입니다. 하루하루의 공연이 모두 궁금하고 어떤 소리와 어떤 몸짓 그리고 어떤 새로움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는 3일간의 공연 중에 첫날인 6월 9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오를 산조 명인전 무대의 첫 작품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날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박종선의 제자 김영길이 연주합니다. 그 음악을 이번에 미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종...

유장하게 펼쳐지는 아쟁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오늘 같은 날씨에도 이 아쟁의 음색이 참 잘 어울리네요.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박종선유 아쟁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보유자 김영길의 아쟁, 이상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국립국악원이 기획한 공연 무대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라는 무대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3일간 무대에 오르는데요. 9일에는 산조 명인전, 10일에는 산조의 몸짓, 11일에는 오늘의 산조가 공연됩니다. 국립국악원 우면당 오후 7시 반 공연입니다.

不言하실 것마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0: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1: 그렇지.
0: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머리 방자 그늘 흥보 제비가 본뼈 박씨를 입에다 물고

지시오 앉아 두견 성을 받아보고 공황대 올라가니 봉거 태공 강자료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화일거 불부반 백운천재 공유요라 금릉을 지내어 주사천 들어가 홍수

춘당 영전이 해도라 도봉망월 때소사.

Woo!

0: 은지 은지 덕지 수지 자로 함께 표지 내 집에 오. 보고서 좋아라.
1: 어,

0: 채운 간으로 넘는 듯
1: 축제
0: 만상봉하의 축시를 물고

흥보가 중에 흥보 제비 노정기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서라 했단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법이죠. 공자는 그처럼 관대한 마음이 중요하다 가르쳤습니다. 오늘 바쁜 5월이라 공자 이야기 생각나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수요일 코너 만나볼까요?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노래입니다. 신이 나타나서 물었다.

0: 아마도 이 사람 밴드의 노래 신이 나타나서 물었다. 네, 들려드렸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이경옥님, 한 박사님의 책과 함께 사유하는 코너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죠. 저도 기다렸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에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인사하실 땐 되게 또 수줍게 또 하세요.
1: 아, 네, 솔직히 수줍습니다, 사실은.
0: 아, 왜 수줍으신가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엔 늘 부끄럽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아, 우리 오랜만에 뵈요. 네. 3주나 지났는데 네.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1: 아, 저 이제 조그만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예. 한 3주 전부터 예. 약간 인문적 관점으로 세상을 읽는 어떤 약간 시사성이 있는 얘기를 좀 하고
0: 네. 예.
1: 그다음에 수요일은 지금 저희 오늘 이 코너 하는 것처럼 예. 좀 문화와 인문과 예술 예.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좀 얘기하는
0: 와, 네. 함돈균 방송국이네요.
1: 네.
0: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1: 부끄럽습니다.
0: 네, 유튜브에서 많이 관심 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 근데 이렇게 수줍어하냐 그러시는데
0: 네. 네네.
1: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 한석준 아나운서가 이렇게 계셨을 때는
0: 네.
1: 이렇게 안 수줍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어떤 좀 약간 뭔가 네. 성별이 바뀌니까 생기는
0: 아,
1: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지금도 하다가 왔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하고, 네, 아침에.
0: 그럼 주로 뭐 어떤 이야기 다루나요? 그 안에서도 이제 문학 이야기 하시나요?
1: 네, 그 이제 한 월화수를 약간 이번에는 이제 그 루틴하게 되니까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월요일 화요일은 네. 약간 인문적 관점으로 세상을 읽는 어떤 약간 시사성이 있는 얘기를 좀 하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수요일은 지금 저희 오늘 이 코너 하는 것처럼
0: 예, 저, 이걸 네. 통해서 교육과 배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1: 네.
0: 마지막에 이제 예고해 주셨어요. 오늘 뭐 할지
1: 네.
0: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하겠다. 네. 그래서 기대하고 왔습니다.
1: 네.
0: 뭐 고전 중에 고전이고
1: 네.
0: 청소년 권장 소설로 지금도
1: 네.
0: 그 목록에 1번으로 올라와 있고
1: 네, 맞습니다.
0: 뭐 청소년이라면 이 성장 소설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한다는
1: 네.
0: 집에 한두
1: 네.
0: 권씩은 다
1: 네.
0: 네, 구매해 두고 있을
1: 네.
0: 그 소설이지만
1: 네.
0: 아마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잘 없으실 것 같고 또 네.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은
1: 예.
0: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예. 데미안.
1: 네.
0: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이 소설 가져온 이유는 5월이 지난번에도 그 초연결 학교도 그랬는데 5월이 뭐 스승의 날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좀 어린이의 날도 있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뭔가 또 뭐 가족과 뭐 그죠? 그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런 5월인 것 같아 가지고
0: 네.
1: 그 이 성장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예, 그래서 뭐 청소년이 많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0: 네.
1: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조금 예. 그

0: 그런 성장 소설이 아닌가.
1: 네. 누구나 이제 보면 이 비슷한 얘기를 자기도 좀 겪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0: 네. 내 주변에 그런 악인도 있고 나를 왠지 구원해준 사람이 나중에 돌아보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데미안을 이제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5월에 이 특수한 이런 상황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이게 요즘에 이제 어떤 자기개발 열풍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기능적인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데미안 같은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 발견이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외에서 성장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에 대한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성장해야지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이 뭐냐에 대한 좀 다른 그 질문과 관점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자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뭘 개발하냐 하면 이제 자기 탤런트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탤런트 중에서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내 모습을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이 세계가 만들어놓는 어떤 그런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0: 도달할 것인가.
1: 그래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돼가지고 가장 나다운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밝힌다기보다는

0: 나를 사육한다. 두 발이 나를 길들인다. 나는 정확하게 보폭을 유지한다. 건너편에 건너편에 건너편을 향하여.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왼발이 그의 오른발에 섞여들고 그녀의 표정에 그의 시선이 뒤섞이는 지금을 세계의 끝이라고 부르자. 신발의 종류와 헤어스타일 그리고 교우관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세계. 그리고 남녀노소가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1: 네.
0: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0: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1: 네, 네.
0: 이제 이런 건 이제 뭐냐면은 그 좀 결론적으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 데미안의 최종적인 이 성장이라는 게 있어서 뭘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은
1: 네.
0: 우리는 보통 이제 성장이라고 하면 미성숙한 아이가 뭔가 성숙한 존재로 된다.
1: 그렇죠.
0: 그리고 나이 어린 존재가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 그럼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과 뭔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네네.
0: 또 그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잘 터득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1: 그렇죠.
0: 예,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그 합리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문화의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데미안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1: 네.
0: 그 이 두 개의 세계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얘기가 소설의 또 그 일부에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 그렇죠.
0: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우리 부모님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는 뭐 어떤 그 종교,
1: 네.
0: 그다음에 어떤 고요하고 안정되고 뭐 또 안온하고 그런 세계로서의 어떤 규율과 질서가 있는 세계가 한편에 있었고
1: 네.
0: 그러나 그 세계의 바로 옆에 뭐가 또 같이 생각.

올라퍼 아르날즈의 연주 니어 나이트 함께 들었습니다. 1007 쓰시는 분께서 데미안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 읽었던 책이죠. 덕분에 성찰하는 시기를 보냈답니다. 해주셨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5776번 쓰시는 분 데미안 읽을 때마다 감상이 참 다른 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과거 청소년 시기에 읽었던 데미안을 나는 과연 이해하고 읽었던가 질문하게 하는 그런 책이죠. 지금 읽어도 새롭게 모든 것들이 발견되는 책입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0: 걸리거든요.
1: 네.
0: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1: 그 당시에 이제 그 슬픈 가족사뿐만 아니라 헤르만 헤세도 이제 그런 영향으로 본인도 굉장히 네. 그 신경쇠약 증세가 심각했을 네. 때 이 작품이 나왔던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유명한 작가였지만 자살 충동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회고하는 그런 에세이들도 있고
1: 네,
0: 근데 그런 게 꼭 이 사람만의 얘기는 아닌
1: 그렇죠.
0: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데미안의 그 작가를 헤르만 헤세 이름으로 쓰지 않고 네.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주인공 이름으로 이걸 했어요.
1: 네, 필명을.
0: 네, 필명을.
1: 네.
0: 여기는 주인공 이름으로.
1: 네, 네, 네.
0: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은 표명하기에는 이게 유명한 작가가 아닌 사람이 글을 쓰더라도 과연 평가받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1: 네, 네.
0: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소설을 쓰는 작가가 주인공 사이에 굉장한 그 일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적 소설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죠.
1: 아, 그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0: 네.
1: 보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황현산 선생님의 밤

0: 문명의 과정을 만들어 놓고서 교육의 이념도 그렇게 만들고, 그게 또 인간의 성장이고, 그게 인간의 자기개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대부분의 인간이 개인적인 성장의 소설을 쓰긴 했지만, 이 소설의 맨 마지막이 전쟁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성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끝에 왜 전쟁 얘기를 하다가 이게 끝이 나지? 분석이 가지고 있는 제일 최종적인 그 통찰이 뭐냐면, 질서를 만들려고 너무 억압을 하면 인간이 병이 들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문명을 만드는 건데, 사회도 병이 된다. 그럼 사회가 병이 들때그 병이라고 하는 게그 질서를 만들려고 하도 억압을 한 방식으로 그게 병이 들기 때문에, 그게 억압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억압이 폭력적인 곳에서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을 하는 약.
1: 후대의 평가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어쨌든 이 화자인 싱클레어라는 그 어린 소년이 아주 평온하고 안온했던 가족의 세계, 한 세계를 벗어나서 학교 내에 있는 좀 악으로 상징되는 아주 나쁜 크로마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싱클레어가 만나는 세계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0: 예,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서 크로머, 데미안, 그다음에 피스토리우스 같은 요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인물들이 있는데, 크로머는 제일 먼저 만난 인간인데,
1: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0: 예,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서 크로머, 데미안, 그다음에 피스토리우스 같은 요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인물들이 있는데, 크로머는 제일 먼저 만난 인간인데, 이렇게 해서 만난 친구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친구가, 이게 요즘 주로 얘기하면 삥을 뜯는 일진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근데 이 삥을 뜯는 일진인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제가 유튜브 용어에 아주 상스럽게 제가 지금 완전히 스며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소설을 이제 표면으로 보게 되면 이 크로모라고 하는 인물로 상징되는 악이거든요. 악의 상징인데, 일단은 작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는 순진하고 어린이는 순수하고, 뭐 어른이 되면은 물드냐?
1: 그렇죠.
0: 그게 아니고 어린이도 똑같다.
1: 선과 악이 모두 있다.
0: 예, 어린이도 선과 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분석 같은 학문에서도 프로이트도 어린이도 성욕이 있다. 이래가지고 정신분석이 처음 이렇게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1: 그랬죠.
0: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어린 어린

0: 에피소드 있죠. 이 에피소드가 정확하게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1: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0: 카인과 아벨의 얘기가요. 예. 그래서 도덕의 계보라는 니체의 책에서는 카인과 아벨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양과 사자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양은 자연 상태에서 약하고 사자는 원래 힘세게 태어나가지고 자연 생태계의 논리 자체가 사자는 양을 뭐 잡아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양은 잡아먹게 돼 있는 걸 방어하기 해가지고 사자가 원래 저렇게 강한 존재를 태어났는데 그거를 악한 존재라고 양이 막 삿대질 한다는 거야.
1: 네.
0: 그 양떼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강한 존재였던 존재가 이제 강한 존재가 원래 그렇게 강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존재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저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선과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1: 네.
0: 강한 건과 약한 것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을 그것이. 악으로 규정하고 악을 통해서 선을 규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어떤 전복
1: 예.
0: 이런 것을 시키는 니체의 이야기를 데미안에 그대로 이제 헤세가 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이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도 이제 그런 교육에 의해서 네. 통상 선과 악의

0: 예, 네, 뭔가 기존의 나의 사고를 해체시켜야만 이걸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소설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독자로서도 이게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 소설 안에서 이런 데미안으로부터 이런 해석을 들은 싱클레어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1: 굉장히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혼돈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0: 혼돈으로
1: 거죠.
0: 들어가는군요.
1: 예. 근데 이제 작가는 이 혼돈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성장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데미안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잘 몰라요.
0: 무슨 뜻이냐 이것이.
1: 그래서 보통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니까 알을 깨고 나오면 성장한 거보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그렇게 생각했죠. 1차원적으로.
1: 근데 이제 알을 깨고 나온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전통적으로 생각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 이 세계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 또 그렇게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세계, 자기가 그렇게 합리적인 인간이 되고 합리적인 세계를

우리 안에도 악이 있고 그 유명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있잖아요. 아침에 네 발, 점심에 두 발, 저녁에 세 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두 발만 걷는 것이 표준이 아니고 내 안에 짐승으로 걷는 네 발도 있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그 원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스핑크스는 보게 되면 뭐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뭐 여자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를 말을 하고 사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들짐승, 날짐승, 파충류의 모든 모습을 같이

0: 우리 안에도 악이 있고 그 유명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있잖아요. 아침에 네 발, 점심에 두 발, 저녁에 세 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두 발만 걷는 것이면
1: 그 우리가 얘기했던 이 요 이야기로 네. 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0: 네, 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 소설이 쓰여졌을 때 뭐 여자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사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들짐승, 날짐승, 파충류의 모든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데미안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와.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두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
0: 네.
1: 그것이 성장이다. 네. 네. 근데 그 두 세계라는 것이 빛과 어둠 혹은 그림자, 혹은 선과 악이 모두 공존하는
0: 네.
1: 그런 세계가 인간 안에 모두 존재하고 그걸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네. 비로소 성장을 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데미안에서 하고 있다. 네, 새롭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미안을 좀 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요 이야기로 네. 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0: 네, 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 소설이 쓰여졌을 원칙을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만 맞춰 살려고 하면 인간이 정신병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
1: 네.
0: 어떤 충동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1: 인정하자.
0: 인정을 하고
1: 네. 예,
0: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무슨 뭐 그 정신 그 우리나라는 뭐 그 정신병원이라면 좀 이상하긴 한데 상담을 하는 어떤 그런
1: 정신과 치료,
0: 그, 예, 정신과의 네. 상담 그런 사례 분석 중에서 보게 되면은
1: 네.
0: 어떤 사람이 그 자기도 모르게 혀로 이를 계속 막 차는 어떤 정신과 실제 분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1: 네.
0: 그 혀로 그 이를 계속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습화돼가지고 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것을 계속 차니까.
1: 네.
0: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았는데
1: 예.
0: 상담에 갔더니 그 상담의 과정 안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너무 규율화된 사람이어가지고
1: 어휴.
0: 오랫동안 치매에 걸린 어떤 어머니를 서로 그 이를 계속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습화돼가지고 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것을 계속 차니까
1: 네.
0: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았는데
1: 예.
0: 그 상담에 갔더니 그 상담의 과정 안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너무 규율화된 사람이어가지고 오랫동안 치매에 걸린 어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1: 네.
0: 너무 효녀인 거야.
1: 예.
0: 근데 10년, 20년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유 저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이기도 한데 너무 이 도덕적 규율 같은 게 이렇게 돼가지고
1: 네.
0: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1: 네.
0: 근데 그 죄책감을 느낀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내 혀를 가지고 이를 계속 미는 거야.
1: 아.
0: 옛날에 보면 꿈에서 보면 꿈에서 이빨이 빠지면 뭐 부모가 죽는다
1: 네,
0: 이런 것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몸에 딱 박혀 있는 그것을 빼내는 그런 무의식으로 이게 등장을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것도 대 보면 이제 어떤 그 신경증, 히스테리, 강박증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1: 네, 네.
0: 예, 이제 말하자면 좀 말씀 좀 길어지게 됐는데
1: 예.
0: 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리고 성장이고 성장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얼을 리얼로 그냥 받아들이고
1: 그렇죠.
0: 너무 억압돼가지고 병들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균형적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20세기의 니체라든가 프로이드 같은 사람 이후에 철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데미안에는 그런 의식이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특히 이 사람 철학에 있는 그 칼 융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제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1: 와. 이게 좀 위안이 되는 책이기도 하네요, 정말.
0: 네.
1: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0: 네.
1: 모자라고
0: 네.
1: 또 쓸모없음을 네. 늘 느끼고 하찮고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나는 아직 모른다 보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하기 어렵겠다 하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기도
0: 네.
1: 쉬운데
0: 네.
1: 사실은 그 모든 것도 나이고
0: 그렇죠.
1: 자연스러운 나임을
0: 그렇죠.
1: 인정하면서
0: 네.
1: 네, 성장해가는 그런 자신을 만나보시기를 데미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떤 책 볼까요?
0: 예, 제가 한번 이 데미안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헤세가 쓴 성장 소설이 세 개가 있거든요.
1: 네.
0: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0: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품이 또 있는데
1: 네.
0: 그 얘기를 또 같이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래서 이어서 햇새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한번 다음번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신혜연님, 글동무님 올려주셨네요. 문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나를 찾아도 예전처럼 직접 가줄 수는 없어. 그때는 너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박지현의 스트레인저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지금 들판으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은 낯선 풍경이 펼쳐질 거예요. 온 세상이 온통 푸르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싱그러운 초록 사이로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보리밭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농촌에서는 이맘때를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준비하느라고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날로 여기죠. 가장 푸른 계절에 만나는 황금빛 결실이라 참 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순리라는 생각이 들죠.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한창 푸르게 성장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것 같지만 그 치열함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한 열매들이 여물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초여름의 길목에서 만나는 보리밭의 물결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알차게

사실 이 보리가 반가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과거에 참 그 배고프던 시절, 지난 가을에 수확한 쌀은 다 떨어지고요. 아직 올벼는 익지 않아서 가장 배고팠던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불렀잖아요. 그 모진 고개를 버티게 해준 게 바로 이 무렵에 수확하던 보리였어요. 어쩌면 그런데 지금 우리도 저마다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진 미처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배고프고 힘든 순간을 위해서 보리는 한겨울 그 모진 흙바닥을 뚫고 나와서 가장 먼저 황금빛 얼굴을 내밀잖아요. 지금 조금 지쳐있고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안의 보리가 부지런히 여무는 중이다. 그러면서 황금빛으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그 고개를 무사히 넘고 풍요로운 여름을 맞이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을 기다려봐야겠어요. 올라의 노래와 연주로 상사디어 듣고 올게요.

온라인 노래와 연주로 상사디어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 오늘도 1등 출석하셨어요. 음악 이르는 바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시고 6642님께서 보리목 꺾어서 보리필이 불었던 어린 시절, 보리목 많이 꺾어서 밭 주인에게 혼났던 시절, 그래도 보리피리 소리가 참 재미있게 들렸던 추억들이 파랗게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보리피리 그 소리를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사실 약간 정말 그 피리 소리가 우리 그 풀피리도 불잖아요. 풀잎 따서 이렇게 소리 약간 연주하는 것처럼 정말 보리피리도 약간 그런 거겠죠? 뭐 그런 느낌이겠죠? 오늘 보리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전체적으로 다 푸릇푸릇한 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이런 때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이 보리라는 존재가 참 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보리 하면 보리고개 시절이 생각이 나시는지 보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추억들이 생각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이야기 늘 창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1178님께서는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아산 현충사를 다녀왔는데 광장에 나무가 멋있게 있더라고요. 마루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와...

이야기 늘 창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1178님께서는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아산 현충사를 다녀왔는데 광장에 나무가 멋있게 있더라고요. 마루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와 진짜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나무가 정말 우람해요. 굉장히 그냥 딱 봐도 와 진짜 크다. 근데 그 나무가 정말 예쁘게 이렇게 울창한 거 있잖아요. 모양이 약간 그 브로콜리, 브로콜리처럼 풍성하게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관리가 잘 된 나무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나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눈이 이렇게 더 막 한층 시력이 높아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고맙습니다. 김인설님께서는 아까 6642님 문자 얘기 들으시고 보리필이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보령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 팔란 세상 이 대목을 임현빈의 소리와 김태형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보리필이 하니까 PD님 또 이 곡 선정을 해주셨네요. 보리필이 실제로 불던 추억 있으신 분들은 그 소리 떠올리면서 이 곡 한번 감상해 보시죠. 별마루의 연주로 보리필이 전해드릴게요.

소금 소리로 분위기를 좀 내봤어요. 별마루의 연주로 보리피리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음악 나가는 사이에 그 보리피리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진짜 우리 악기 피리처럼 더 두꺼운 소리가 나네요. 이 소금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풀피리도 불면 그 까는 소리가 나는데 이 보리피리는 좀 더 두껍고 힘 있는 소리가 나네요. 보리피리. 그렇게 6642님 부셨던 기억. 추억 소환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 이야기하면서 음악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봐 깨놓으시면 이후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 란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곳의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리죠. 용청검 듣고 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를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영역으로 끌고 온다면 어떨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타인이나 상황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 찾아본다면요? 우리는 분명 그것을 훨씬 덜 힘들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어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나 업무가 100%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이 될 순 없겠죠. 맛집 가기나 하루 종일 낮잠 자기 같은 일들이 분명 더 재미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이나마 하고 싶은 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분명 많이 달라질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막 조급해지잖아요. 조금 한 걸음 멀리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내 지금 힘든 상황들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절망적이게만 느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한번 해보게 됐네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오늘은 비도 오고

나비의 노래와 연주로 나비 따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1부 끝곡은 물의 춤 준비했는데요. 박신혜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김용우의 노래로 진주난봉가 2부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수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이어드릴 텐데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자, 오늘은 판소리의 수군가 가운데 토끼 팔란 세상 대목, 이면빈의 소리와 김태형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진주난봉가 2부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수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이어드릴 텐데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자, 오늘은 판소리의 수군가 가운데 토끼 팔란 세상 대목, 이면빈의 소리와 김태형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네, 전주는 어제 몇 방울 떨어지고 안 왔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곳에 따라서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린 지역도 그냥 살짝 적시듯이만 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비가 그냥 온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싹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협소하게 군데군데 동네마다도 다르게 내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오늘 보니까 뭐 포항, 안동, 울산, 부산 이쪽으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봐요. 나머지는 잔뜩 흐려 있습니다. 정말 까만 먹구름 표시가 돼 있네요. 내일은 해가 뜨고 비도 섞여 있는데 비가 내리고 해가 뜨려는지 해가 뜬 다음에 비가 내리려는지 어쨌든 내일까지는 비 소식 잡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어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둥당이라는 곡입니다. 둥당의 타령이 있는데요. 이 둥당의 타령은 전라도 여성들이 즐겨 부르던 토송 민요입니다. 시집살이나 삶에 대한 노래 가사를

불세출의 연주였어요. 둥당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합니다. 물론 아 나는 무릎 관절이 좀 아프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면 안 돼요. 절대 무리해서는 상자류의 연주로 경북 스윙 전해드릴게요.

0: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1: 세상 대목 준비했는데요. 육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겁을 주면서 토끼의 진을 쏙 빼놓는 별주.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수군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등장인물 간의 팽팽한 밀당과 극적인 반전이 가장 돋보이는 눈대목, 바로 토끼 팔란 세상 대목 준비했는데요. 육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겁을 주면서 토끼의 진을 쏙 빼놓는 별주부와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귀를 쫑긋 세우는 토끼의 대화가 담긴 대목입니다. 오늘은 소리꾼 임현빈의 생동감 넘치는 소리에 김태영 고수의 든든한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실 텐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시죠. 바다에서 육지로 갓 올라온 별주부 자라가 드디어 목표물인 토끼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결국 8번은 죽을 고비를 당하겠소. 처음 본 사이에 뜬금없이 죽을 날을 받아놓았다고 하니 토끼는 기가 막힙니다.
2: 아니 여보시오. 아, 초면에 무슨 그렇게 방정맞은 소리를 하시오.
1: 이렇게 쏘아붙이지만 내심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나서 결국
2: 어디 한번 일러나 보시오
1: 라며 별주부 자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별주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몰이 장단으로 육지 세상의 험난함을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3: 들어보소, 이 가련한 토끼 신세야. 눈보라치는 매서운 겨울이 오면 골짜기마다 눈이 쌓여 먹을 풀 한 폭이 없지. 어두운 바위 밑에서 새우등을 하고 발바닥만 핥으며 굶어 죽을 지경이지.
1: 겨우 겨울을 버텨내고 봄이 오면 살만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산에는 온통 사냥꾼들이 묻어놓은 덫과 올가미가 가득하고요. 하늘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독수리와 매들이 사방에서 노리고 있어요. 조금만 어른거렸다가는 매가

0: 향기는 정말 수궁으로 향하게 될까요? 판소리 수궁가 가운데 토끼 팔란 세상 대목,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만나보시죠. 구부녀의 길입니다.
1: 대체 이 세상 경치 초속으려 태생생 얼굴을 가만히 보니 코가 유자코요 발맵시가 단쟁한 오이쟁이라
2: 그렇지
1: 잘났어 잘났어 그러나 태선생이 나를 따라 쑥 들어가면 모르되 이 세상에 있고 보면은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2: 그렇지.
1: 죽을 지경을 꼭 8번 당하고 써오려
2: 그러시고
1: 아 여보시오 초면에 무슨 그런 방정맞은 소리를 하시오고 그 꼭 그렇지요 아니 어째 그렇단 말이오 내가 삼재팔란 내력을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보실라요
2: 헐.
1: 어디 한번 일러보시오 일개한 내신세 삼줄고줄을 다 지내고 대하름 두고서란 봉에

0: 망갈지 선술 먹은 조군이요. 그대 간장 생각하면 백등 체내 공군하던 한태주 간공. 별천지라 정신을 뒤도 망갈지 무슨 정신으로 와를 무슨 정신으로 유사 아까 안기생적 송자 종아리 때렸다 그런 거지 부렁이를 뉘아가 피다가가 저녁 한우 집을 짓게 유리기둥 호바
1: 팔자는 그러거니와 수궁 흥미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소. 아 우리 수궁 흥미야 말할 것 없이 좋지요. 우리 수궁 흥미 이야기 듣고 좋으면 따라가려고
0: 어려난디
2: 얼씨구

0: 반죽이 귀지 허고 백성이 안득이라 광무은병의 천일주와 천빈혹반의담은 안주
1: 좋체
0: 불허초 불사

0: 싫고
1: 탄 좋지
0: 천거수 궁궐산이라 놀아들째 실뱅이 궁삼들은

약속 그 풀헌 난 해내 태평천 명축강산에 어작소리로 화담을 허

우리 소리 특유의 긴장감과 화려한 수사법이 가득 담긴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수공가 중 토끼 팔란 세상 대목을 임현빈의 소리와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들어봤어요. 별주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방이 온통 다 덫이고 포수천지인 육지 세상의 묘사가 참 눈물겹도록 생생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도망다녀야 하는 이 토끼의 처지가 어쩐지 오늘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도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토끼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우리 수궁에 오면 밤낮으로 여유를 누리며 만세동락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이 별주부의 유혹이 참 거부하기 힘든 달콤함이었을 것 같아요. 비록 그 끝에는 간을 빼앗길 위기가 기다리고 있지만 말이죠. 험난한 현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재치,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화려한 이상향을 꿈꾸는 우리 조상들의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대목이었어요. 소리 한 자락. 자, 오늘 끝곡은요. 이타의 연주예요. 어기야 만나보시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올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유난히 많이 내릴 거라는 전망이 떠올라서 마음 한구석이 살짝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아직 오지도 않은 여름의 비와 무더위를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생각해보면 자연의 일도 또 우리 삶의 일도 닥치지

볕이 뜨거우면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면 될 테니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다가오는 오늘 곳곳이 흐리거나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올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유난히 많이 내릴 거라는 전망이 떠올라서 마음 한구석이 살짝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아직 오지도 않은 여름의 비와 무더위를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생각해보면 자연의 일도 또 우리 삶의 일도 닥치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소나기가 쏟아지면 잠시 처마 밑에서 피하면 되고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번 들으면 가슴까지 울리는 장단, 사물놀이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사물놀이 2서의 음반 발매 기념 공연 사물놀이 완판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집니다. 사물놀이 2서는요, 위연승, 문도연, 박현기, 그리고 진승훈 이렇게 4명의 연희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랜 시간 세계 여러 무대에서 연주되어 온 사물놀이 대표 레퍼토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서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그리고 신명나는 판꾸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사물놀이 특유의 힘있는 장단과 호흡,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표 레퍼토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서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그리고 신명나는 이 공연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중한 무대인데요. 연주자들이 서로의 호흡, 장단의 흥과 생동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사물놀이 이서의 사물놀이 완판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시기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중한 무대인데요. 연주자들이 서로의 호흡과 작은 변화에 반응하며 흐름을 만들어가고 관객 역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경험을 함께하게 됩니다. 예술감독은 원일이 맡았고요. 노래 김보라, 검은고 황진아, 생황의 한지수 그리고 명진 스님의 싱잉볼 명상이 더해져 즉흥성과 명상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7일 일요일엔 2016 도남은 전통생활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터는 여러 팀이 출연해 무용과 창작, 국악,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들 주말 나들이처럼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전 시림 연정국악원 2016 시즌 공연 국악 앙상블 불세출의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0: 약 중심의 무대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국악앙상블 불세출이 국악의 날을 기념해 함께 마련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2006년 결성된 국악앙상블 불세출은 전통의 어법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밤전은 동해안 세습무들이 오국구슬 부르던 향토 은어로 이번 공연에선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루만지는 구세 정서를 음악으로 담아냅니다. 또 공연은 정화하다, 넋이로다, 밝혀주다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어지고요. 국악기의 깊은 선율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구세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
1: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단순 작업을 해요.
1: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0: 네. 어제는 하루에 마늘 두 접 200개를 벗기고 갈아서 냉동실에 보관했죠. 반대로 마음이 너무 가라앉는 날에는 살아 움직이는 아파트 입구의 시장에 가서 활기찬 삶의 현장을 보면서 활기를 충전하고 돌아옵니다.
1: 시장 가서 그 에너지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네. 아,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네. 그런 에너지 받는 분도 계시고.
0: 맞아요.
1: 와, 어제 근데 마늘을 200개를 까셨어요? 대단하시네.
0: 온몸에 마늘 냄새가 지금 와. 장난 아니시겠다.
1: 이야,
0: 손 끝 색도 다르지 않나요?
1: 손도 아플 것 같고 뭐 하나 해야겠다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구나 진짜.
0: 그러니까.
1: 대단하십니다. 자, 유산균 선물 412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6855님께서 바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남시입니다. 비가 올 듯 구름이 가득 차 있고 또 많이 덥네요. 이런 날에 창부 타령을 듣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하고 네.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2630님 2630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 날씨는 흐리지만 제 마음 날씨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맑음입니다.
1: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보다.
0: 오늘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이 있었고요. 제가 가고 싶은 펜션을 오늘 예약했습니다. 송소희의 꿈이로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 어떤 펜션일까?
0: 정말 정말 가고 싶은 펜션이셨나 보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펜션들 보면은 테마도 있고요.
1: 테마 있지.
0: 그리고 약간 뭐랄까 예전에는 뭐 리조트 가면은 방 몇 개 거실 하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펜션은 뭔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1: 컨셉이 있지.
0: 컨셉도 있고.
1: 맞아.
0: 그래서 내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펜션을 예약했다. 그런 데들은 보통 뭐 대기 기간이 엄청나거든요.
1: 길지.
0: 기분 좋으셨겠네요.
1: 와, 엄청 지금 설레시겠다.
0: 그러게요.
1: 자, 그 설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송소희의 꿈이로다. 바로 준비를 했죠.
0: 네.
1: 지금 뛰어드립니다.

0: 풀빌라.
1: 아, 2층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한번 가보고 싶네요.
0: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1: 네.
0: 0511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는 흐렸는데, 내 마음의 날씨, 비운이 날씨가 좋아요.
1: 비워냈어.
0: 맞아.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내 욕심이 크면 클수록, 야,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막 인정받고 막
1: 그래.
0: 내 이름 날리고 혹은 뭐 이 일이 대박이 나고 막 이렇게 욕심이 커지면 그 다음에 오는 현타도 그치. 굉장히 커지는 느낌.
1: 우울감이 있지.
0: 맞아요.
1: 내

0: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떡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7426님께서 지금 마음의 날씨는 그저 그렇지만 바투의 상사대화를 듣다 보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면 저는 집밥을 해요. 딸이 돼지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달라길래 여기까지 제가 읽고요. 우리 봉영 씨가 심혈을 기울여
1: 왜요?
0: 안 보입니다.
1: 아, 심혈을 네. 기울여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 장조림 하면 상상하는 맛, 근본적인 맛이에요. 도시락으로 싸주세요 라는 딸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마음의 날씨가 꽉꽉 채워진 듯 합니다. 루덴스키와 내셔널 트레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따님이 말씀을 너무 말을 예쁘게 하네요.
0: 예쁘게.
1: 그것도 그냥 맛있어 이 말도 고마운데 상상하는 맛 근본적인 맛이다. 많이 배웠는데.

0: 루딘스키 황지영의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듣고 왔습니다. 제목 잘 줬어. 그지 않아?
1: 어, 그렇죠. 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게 제일 건강한 삶 아닌가?
0: 최고지, 최고. 아. 사실.
1: 잘 먹는 것도 잘하고 잘 자는 것도 잘하는데 아, 잘 노는 거.
0: 아.
1: 이게 참 현대인들이 쉽지 않은 일.
0: 시간이 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1: 그쵸.
0: 그런 경우가 많대잖아요. 진짜.
1: 어렸을 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우 심심해 심심해. 아.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심심함이 뭐였더라? 어떤 느낌이었지? 이런 생각이 있죠.
0: 아무튼 잘 노는 거 저희와 함께 노셔도 괜찮잖아요.
1: 그렇죠. 좋은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0659님. 식구들이 화목하면 마음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삐지면 아 신경 쓰여 하셨는데.
0: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침에 남편이 좀 삐지셨다고 하니까.
1: 맞아요. 근데 진짜 집안 분위기가 좋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0: 그럼.
1: 집안 분위기가 나쁘면 밖에 나가서도 왠지 계속
0: 일 잘 안 되고
1: 마음에 막 찝찝함이 그래. 남아 있어요.
0: 계속 신경 쓰이고. 네. 그렇지. 맞아. 가족의 화목, 평화가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9421님께서 마음의 날씨를 늘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바투의 상사에 대하여도 늘 맑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네.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0659님의 남편과 잘 나눠드시라고
1: 화목하시라고
0: 네, 저희가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가족의 평화를 위합니다. 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떡이 매개체가 돼서 두 분이 잘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코너 알쓸신 K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

0: 국립남도국악원의 남도국거리 그리고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1: 코코아님께서는 비지찌개 먹고 싶네요 하셨고 아수라님 비지 맛있죠 별미예요 하셨는데
0: 네.
1: 맛있습니다. 오늘 아이슬신K에서는 두부와 비지 이야기 해봤고요. 같은 콩에서 나왔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부와 비지 영양성분은 또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식이섬유와 엽산, 칼륨이 많은 비지는 장 건강에 좋고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더 많은 두부는 균형 잡힌 영양에 좋다고 합니다.
0: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요일 2부에서는요.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이 준비가 돼 있죠.
1: 네.
0: 오늘 만날 끼쟁이 신인은요.

0: 중이냐?
1: 네네.
0: 이걸 맞춰주세요.
1: 맞춤법, 맞춤법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쉽잖아요, 그죠?
0: 딸랑 딸랑.
1: 나도 그거 하려고.
0: 딸랑 딸랑
1: 딸랑. 에멜레.
0: 그죠? 길 가다가 강아지 너무 예뻐. 어머 예쁘다. 얜
1: 어? 뭐?
0: 무슨 어? 이렇게 얘기하죠.
1: 네네네. 자 표기법. 표기법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이 막 들어오고 있나요? 아 그래도 꿋꿋하게 발음하는 대로
0: 네.
1: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0: 표기법 뭐 더 없습니까? 이거 들어가는 글자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0: 그렇죠?
1: 네.
0: 뭐 더 없어요?
1: 네 없어요.
0: 예.

0: 3번 Early Spring. 세 가지 다 존재하는 단어들이고요.
1: 네.
0: 자, 뭐 새 제품이 나오면 그냥 바로 가서 이때 써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공유도 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취미이고 특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1: 네. 네.
0: 자, 얼리 버드, 얼리 어댑터, 얼리 스프링 중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1: 저도 그거밖에 없더라.
0: 야, 너 혹시 그거 있냐?
1: 이거 우리
0: 그쵸? 나 지금 배터리 없어 가지고. 너 그거 있어? 그거밖에는 없네요.
1: 그쵸.
0: 자, 얼리는 다 동일하니까 버드냐? 네? 어댑터냐? 스프링이냐?
1: 예.
0: 예,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뭐 정답 많이 들어. 아, 마루타. 네. 마루타라고 하시는 분 계시.
0: 마루타?
1: 마루타.
0: 왜?
1: 먼저 이제 초기 제품 있으면은 장점만 빨리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도 빨리 보잖아요.
0: 그렇지.
1: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얼리는 아닙니다.
0: 얼리는 아니시구나.
1: 네, 어느 정도 이제 써보고 나서 네. 검증이 좀 됐다 싶으면 그때 사는 편이긴 해요. 아, 인정해 주시네요. 이건 힌트 주기 어렵네요 하시면서 바로 육하다니. 그죠? 이거 힌트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그냥 충전할 때 네. 저기 그거 있어?
1: 네.
0: 그렇게밖에는
1: 맞아요.
0: 뭐 어떻게 표현이 없네요.
1: 오늘 공부가 많이 되네요 하신 7444님.
0: 그래요. 감사합니다.
1: 마늘부터 해가지고 요거까지 계속 드리고 있고요.
0: 네. 뭐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제가 이제 퀴즈를 냈으니까 정땡을 맞춰주셔야죠.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정땡.
0: 아, 한자.
1: 네.
0: 아, 한자.
1: 질문을 했으면 정땡이 와야죠.
0: 한자는 한자.
1: 한자.
0: 한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1: 오늘 말고 미래 말고 내일 말고. 아유, 한자 힌트예요. 한자 힌트.
0: 아이고. 뭐 그렇게 줘.
1: 어떻게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없냐 그러는데. 제가 떠오르는 건 그거밖에 없네요.
0: 그러면 뭐 빈 땅은 공땡이야?
1: 그러니까.
0: 아, 그렇게 주는 거야. 아.
1: 아, 한자라도 줘야지. 뭐 이거 안 얽히는데.
0: 아, 그래.
1: 네.
0: 오케이.
1: 죄송합니다.
0: 아니, 박수.
1: 에이.

0: 정답은 2번 얼리 어댑터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말로는 슬로우 어댑터라는 네. 말이 또 있고요.
0: 그렇습니다.
1: 충분히 검증되고 나서 확산된 다음에 사는 소비자를 또 말하기도 하고요.
0: 네. 얼리버드는 말 그대로 일찍 일어나는 새. 그래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할 때 표현하고요.
1: 제일 어려운 게 얼리스프링이죠.
0: 네. 이게 대정찰 위성 발사용 무기 체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1: 우리랑은 큰 연관이 일상에서 네. 없는 단어인데.
0: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얼리 어댑터. 아 근데 저도 좀 땡기긴 합니다.
0: 뭐가요?
1: 이 AI 글라스. 아.

0: 편한 사람을 말할 때 표현하고요.
1: 제일 어려운 게 얼리 스프링이죠.
0: 네. 이게 대정찰 위성 발사용 무기 체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1: 우리랑은 큰 연관이 일상에서 네. 없는 단어인데.
0: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얼리 어댑터. 아, 근데 저도 좀 땡기긴 합니다.
0: 뭐가요?
1: 이 AI 글라스. 빨리 써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데 좀 기다려야죠. 땡튜버들 보면은 또 이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장단점을 쫙 나열해 주잖아요.
0: 네네.
1: 그거 듣고 판단하면 되겠더라고요.
0: 그래.
1: 살지 말지를.
0: 뭐 굳이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을
1: 맞아요.
0: 것 같고.
1: 네. 자, 유산균 선물은
0: 저는 유산균 선물 0079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 자, 2부에서는 연희뿐만 아니라 판소리 미녀 뭐 범패 다 잘하는 위연승 씨와 함께하니까 라이브 네. 이야기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꽃별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일렁이는 마음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7일 수요일 2부 시작했고요. 아나야의 기원 듣고 왔습니다.
1: 6월 19일에 첫 공연을 하는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무용단의 탈바꿈이라는 공연. 요즘 공연계에서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꿈이라는 제목에 맞게 전통 탈을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다가 막이 바뀌면은 전자탈을 쓰고 EDM에 맞춰서 전혀 다른 혁신적인 탈춤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스트리트 댄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전자탈?
1: 전자탈.
0: 그 LED 박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1: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거 딱 거기까지 입니다.
0: 전통탈에 LED가 달려 있는 건가?
1: 그렇지 이제 이렇게 테두리랄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뭔가
0: 그랬으면 좋겠네요.
1: 가 있을 수도 있고.
0: 우리 공연할 때 그 팀이 있어요.
1: 있죠. 연희 팀인데. 그죠 그죠.
0: 무용 팀.
1: 무용 팀이죠.
0: 굉장히 많이 또 저희는 봤었기 때문에.
1: 왜 초를 초해?
0: 거기서 더 나아가겠죠?
1: 더 나가겠지.
0: 그래.
1: 우리가 생각하는 그 뻔한 걸 여기서 한다고? 국립무용단인데? 어? 전통탈을 한다고 여기 써져 있잖아. EDM에 맞춘대. 쿵찌쿵찌쿵찌쿵찌 빵빵빵빵.
0: 그 말이 더 무서운데 나는.
1: 그치? 뭐 더 새로운 거 하겠지.
0: 새로운 것도 새로운 건데 뭔가 더 그 전통을 기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모로 어떻게 탈바꿈하게 될지
1: 너무 궁금하다.
0: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지. 그게 또 한국 무용이 가는 미래의 길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지.
0: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이번 작업이 또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전통을 보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라는 걸 많은 분들께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전통의 다양한 끼 하면 또 오늘 나와 주시는 이분 아니겠습니까?
0: 그러게요.
1: 네, 하는 것마다 승리야 승리.
0: 연승이야.
1: 패배가 없어. 인생에 패배가 없습니다.
0: 진짜 그럴까?
1: 항상 위너.
0: 어.
1: 그리고 연승.
0: 한자어이겠죠?
1: 그럼
0: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1: 너무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
0: 그러게요. 성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1: 위패배 이거보다는
0: 네.
1: 위연승.
0: 위 그것도 나만 연승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연승이야. 의미 좋다.
1: 영어구나 또 영어.
0: 네, 아. W 위.
1: 아 위 위너.
0: 예 네, 그러네.
1: 자 한번 만나러
0: 앞에서 너무 풀었다. 가야죠.
1: 좋았어. 한번 가 보겠습니다.

0: 그거를 보고 약간 눈을 못 떼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를 이제 비디오 테이프에 다 녹화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애니
1: 소리도 잘하고 뭐또 잘하고 다 잘한다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배우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0: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건 아니고요.
1: 네.
0: 이제 공연을 오셨는데
2: 때마침
0: 그걸 이제 또 보러 갔죠, 제가.
1: 눈앞에서 본 거예요, 이제
0: 이제
1: 드디어.
0: 그걸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엄마 나 커서 김덕수 대젠 이렇게
2: 오, 대진.
1: 제주말 나왔다.
0: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게 몇살 때라고요?
2: 대진 이게 될 거. 그걸 보고 혹시 엄마가 얘 혹시 장구랑 꽹과리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연주를 한 건지.
0: 아,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이제 TV만 틀면 이제 김덕 선생님이 자주 TV에 등장을 하셨었어요.
2: 당시에
0: 네, 그래서 이제
2: 될 거야라는
0: 될
2: 뜻이에요.
0: 거야라는 뜻인데 이제 되젠 이렇게
1: 그게 몇살 때였다고요, 그래?
0: 그게 세돌이 조금 넘었을 때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1: 어떻게 세
0: 그때부터
1: 살이 나 김덕수가 되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2: 그 됐네,
1: 피가
2: 진짜.
1: 있나 보다.
0: 네.
2: 아니 근데 전잘 모릅니다만은 당시에 제주도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집중적으로 배울 만한 중학교랄지
0: 네.
2: 고등학교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의 국악에 대한 어떤 관심이랄지 열정 요걸 어떻게 채우신 겁니까?
0: 그쵸. 그 당시에 제주도는 이제 그런 활동하는 단체도 많이 없고.
2: 네.

0: 보았고요.
1: 짧은 산조로.
0: 네, 그 안에서는 뭐 구음도 나오고, 그다음 뭐 경기 무악 가락도 나오고, 풍물에 사용되는 농악 가락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속 장단들과 풍물 장단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곡입니다.
2: 설정구는 이제 풍물 가락을 뭐 삼도의 가락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만든 거라면 이건 좀 더 확장된 연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자, 그럼 자리를 준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2: 네.
1: 김덕수를 장구산조. 이거 한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2: 그러니까요.
1: 신기한 것 같고. 자, 노래도 하시나봐요.
2: 장구 치면서.
1: 짧게.
2: 그 이거 왔다 갔다 괜찮으세요?
0: 네, 이따가 치우고 하겠습니다.
2: 아, 예, 잘해. 유려한 자, 진행을 맡고 있는
1: 박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나는 신호 나

0: 공호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1: 네.
0: 그날 저녁에 저녁 7시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제 사물놀이 완판 공연을 펼치는데 어떤
1: 제가 치는 장구랑 연승 씨가 치는 장구는 달라요.
2: 어떠냐고 여쭤보지 어떠냐고 여쭤보셔가지고
1: 아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저 흉내를 낼 수가
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완판은 비나리, 그다음 삼도 설장구 가락, 그리고 삼도 농악가락, 판굿 이렇게
1: 또 이렇게 눕혀서 또 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멋있더라고.
0: 아
1: 왔다 갔다 하는
0: 맞습니다.
1: 거. 다재다능 팔방민 위연승 너무너무 멋있다. 우아님도 얘기해 주셨고요.
2: 자, 지금 보니까요, 6월 2일에 국립과학원 우면당에서 공연 올라가시죠?
0: 네.
2: 네. 자,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네, 이번에 사물놀이 2서가 6월 2일 날 이제 첫 음반을 발매합니다. 네.
1: 나왔어요.
0: 그래서 6월 2일 정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1: 네.
0: 그날 저녁에 저녁 7시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제 사물놀이 완판 공연을 펼치나 이제 저희가 음반을 준비를 하면서
1: 네.
0: 또 그런 듣는 것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1: 어떻게
0: 왜냐면은
1: 들릴 것인가,
0: 왜냐면
1: 사람들에게.
0: 저희는 어찌됐든 좀 신명을 기반으로
1: 네.
0: 이제 현장에서는 해왔었는데
1: 네.
0: 음반으로 이걸 낸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어폰을 꽂고 또는
1: 그쵸.
0: 차에서 이걸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1: 예.
0: 아 이게 어떻게 들릴까? 과연 이게
1: 아.
0: 현장에서는 보이는 것도 있어서 좋게 이제까진 좋게 그냥 해왔는데
1: 네.
0: 과연 이게 들었을 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1: 맞아요.
0: 해왔어가지고
1: 선율이 없는 타악기 내시다 보니까 더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약간 답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0: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확 줄여보기도 하고
1: 아하.
0: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아예 더 키워볼까? 이런
1: 네.
0: 식으로 이제 연주 구성을 저희끼리 또 호흡을
1: 아하.
0: 맞춰가지고 이번
1: 예.
0: 공연 때는 조금 그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앨범에서 이제 수록곡들이 있을 텐데 수록 장단이라고 해야겠죠. 그것들이 그냥 한곡한곡 이게 아니라 앨범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수 있게 전체적인 구조 구성을 짜신 거군요.
0: 네, 이제 앨범 안에는 이제
1: 네.
0: 비나리하고 삼도 설장구 가락, 삼도 농악가락 이렇게 세 곡을 담았는데
1: 네.
0: 이게 어찌됐든 하나의 쭉 이어서 들어도 괜찮게끔 이제 저희가
1: 괜찮게.
0: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말들이 많고 이 곡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이제 한국음악과에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제 회심곡도 배워보고 이제
1: 배우고,
0: 비나리의 원류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불교 음악에서는 화청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이 비나리가 순수 우리말로 된 포교연불에서 이제 왔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제 조계종 어산 어장 동희스님께 제가 1대1로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었어요.
1: 화청을
0: 동국대학교 또 교수로
1: 나와
0: 등록이 돼
1: 나오세요.
0: 있으셔가지고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매주 동희스님과 1대1로 또 화청을 배우게 됐습니다.
1: 야,
2: 한번 들어보고 싶다.
1: 그거 오늘 라이브 중에 있습니까?
0: 네, 오늘 끝곡으로 보여드릴
2: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판소리는요?
0: 아, 판소리는 제가 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진도 다시 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2: 요 진도 다시 끼 어떤 거를 선 보여주시는 거죠?
0: 아,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진도 다시래기 전수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진도 다시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1: 요 진도 다시래기는 그럼 어떤 선생님께 배우셨죠?
0: 아, 진도 다시래기는 이제 진도에 가서 전수를 받기도 하고 이제 거기 전승교육사로 이제 강민수 선생님께서 또 계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주로 강민수 선생님께서 전승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1: 강민수 씨는 요즘에 그 뭐야 놀부전
0: 그죠 그죠.
1: 마당쇠랑 같이 나와서 그 작품으로 아주 전국을 다 해주고 다니세요.
2: 맞습니다.
1: 나도 사회 보러 갔다가 몇번 만났다니까.
2: 네.
1: 아주 인기가 많은데 어쨌든 나중에 그런 극도 하실 수도 있겠네요.
0: 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합니다.
1: 연기는 배우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극 같은 거?
0: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에 다닐 때 뭐 연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탈춤을 배우거든요. 이제 한 학년에 한 탈춤을 정해서 전 과장을 다 배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대사도 있고 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서 좀
1: 연승 씨는 다 열려 있다 진짜.
2: 그래.
1: 아, 길이 다 열려 있는 위연승 씨.
2: 알겠습니다.
1: 진도 다시래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열심히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1: 이제 갓
2: 그러셨다.
1: 30대 되셨대요.
2: 아, 그래.
1: 근데 그간에 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
1: 그 안에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열심히.
2: 야.
1: 정말 얼마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지.
2: 대단하시다.
1: 그런 게 느껴지고요.
2: 네.
1: 자, 진도 다시래기. 여기에는 이제 소리도 나오고 또 보니까 뭔가 대사도 있고 연기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가 되고요.
2: 네.
1: 6월 2일 이서의 공연 티켓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자,
1: 자,
2: 준비되셨나요?
1: 준비되셨나요? 네.
2: 자, 다시래기, 진도 다시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0: 헤이.

0: 1416님께서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 애청하고 있는데요. 국악방송을 들으며 국악에 대한 깨알 관심 펼쳐 나가다 보면
1: 네.
0: 나중에 국악기를 배우거나 또 소리와 민요도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1: 네.
0: 말씀
1: 가만
0: 남겨주셨고요.
1: 있어 봐라. 방지원 씨가
0: 네.
1: 문자 왔네요. 실력도 인품도 훌륭한 연승 씨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6187님, 풋풋한 명인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 네. 너무 부끄럽고 너무
0: 아니,
2: 가찬이십니다.
0: 진짜 많은 분들이
1: 네.
0: 듣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자, 우리 끼부자, 재능부자, 우리 연희자 위연승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물놀이, 뭐 범패, 판소리, 민요, 다시래기 또뭐 도끼가 더 있나요? 어떤 것도 더 하실 줄 아세요?
2: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1: 네.
2: 이제 거문고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1: 거문고.
2: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거문고
1: 멋있죠.
2: 악기가.
1: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후배한테 졸라가지고 우리 저나 취미로 거문고 좀 알려달라고.
1: 예.
2: 그래서 이제 거문고도 배우다가 이제 그렇게 또 하나 보냈고
1: 아, 보냈고.
2: 보냈고. 그리고 이제 동희수님께 이제 불교 소리도 배우면서
1: 예.
2: 이제 같이 그 작법무라고 하는 그 불교 공양무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런 춤도
1: 춤.
2: 바라춤도 지금 전수를 받고 있고.
1: 바라춤, 바라를 치면서 춤을 추는.
2: 네네네네네.
1: 아, 근데 키가 크셔가지고 춤도 굉장히 또잘 어울릴 것 같고. 좀 유연한 편이세요?
2: 그래도 이제 제가 팀에서 또 소고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1: 아하, 아,
0: 소고하세요?
2: 그럼요, 그럼요.
0: 자반디 뒤집기
2: 그럼요.
3: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0: 그러기에는 굉장히 등치가
3: 그러니까.
0: 크시네.
2: 그래서 저번에 공연 끝나고
1: 네.
2: 어떤 모르는 관객분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가장 큰
1: 크다.
2: 설마 뒤집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1: 그러니까요.
2: 하는데
0: 근데
2: 했다고.
0: 더 멋있긴 하겠다. 몸이 크니까 더.
1: 그쵸. 훨씬
0: 예.
1: 커 보이지.
2: 그래서 이제 다른 소고수,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몸이 왜소하신 소고수분들은 이제
1: 예.
2: 엄청 빨리빨리 이렇게
1: 그쵸.
2: 하시는데 이제 저는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1: 약간 슬로우 모션
2: 무슨
1: 같은 거죠.
2: 약간 덤프트럭 지나가듯이.
0: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1: 그럼
0: 없죠.
1: 12발도 하세요?
2: 네.
1: 와.
2: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1: 오, 12발도.
2: 그렇습니다.
1: 능력이 진짜 많으신. 자, 검은 것도 있고, 바라춤 있고.
2: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곡법을 또
0: 곡법.
2: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1: 곡법은 또 어떻습니까? 풍물 치는 것과 또 다릅니까? 어떠세요?
2: 이게 또 다르긴 한데요.
1: 네.
2: 이게 어찌됐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2: 어쨌든 소리에 북을 맞추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를 할 때도 이제 꽹과리와 장구가 이제 어쨌든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1: 네.
2: 사물악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서 곡법에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식의 조금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그 말씀도 맞네요.
2: 그렇죠.
1: 그래서 곡법으로도 활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2: 아직 활동을 막 하진 않고 일단은
1: 배우는
2: 배우고 있습니다.
1: 단계다.
2: 네, 아직은.
1: 야, 그래요. 할줄 아는 게 너무 많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야말로 20대를 열정 그 자체로 사신 것 같아요.
2: 네.
1: 그런 예술가에게도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으세요?
2: 이제 연희는 아무래도 이제 단체로
0: 같이 해야죠.
2: 공연을 만들게
1: 그렇죠.
2: 되는데요.
1: 솔로가
0: 혼자 할 수는
2: 혼자서
0: 없죠. 쉽지
2: 그렇죠.
1: 않죠.
2: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또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1: 맞아요.
2: 그래서 2인 이상 집합 금지 해가지고
1: 그렇죠.
2: 무대도 2명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그런
1: 오.
2: 상황들이 있었는데
1: 네.
2: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1: 타개할
2: 될까
1: 수 있을까?
2: 이제 고민들을 많이
1: 네.
2: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내가 스스로 좀할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늘려서 이런 상황에서도 또는 이제 저의 몸집을 조금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1: 좀두 다리
2: 그때
1: 튼튼하게 내 레퍼토리를 만들어야겠다.
2: 좀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1: 예.
2: 좀 여러모로 이제 학습을 했던 것 같고요.
1: 그게 이서까지 온 동력이기도 했겠네요.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어찌됐든 저는 사물놀이가 있기 때문에
1: 네.
2: 또 이제 사물놀이 이서라는 팀을 함으로써는 어찌됐든 이제 김덕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그 사물놀이라는 단체가
1: 네.
2: 워낙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
1: 그렇죠.
2: 당시에.
1: 네.
2: 그래서 너무 그큰 벽이라고 할까요? 뭔가
1: 넘어야 될
2: 네,
1: 산이죠.
2: 워너비를 이제 또 옆에서 제가

0: 내가 연주자로서도 뵙고 있지만,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또 해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요새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또 궁금한 건그 사물놀이 완판
0: 네.
1: 레파토리.

0: 것을 같이 그러니까 모아서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사실 창작이거든요.
1: 네.
0: 예. 앞으로 그러면 이서가 지금 완판 다 해버렸잖아요, 이제.
1: 네.
0: 그럼 더 이제 사실 할게 없잖아요.
1: 네, 그래서
0: 예.
1: 작년에
0: 네.
1: 저희가 넷이서 뉴 오리지널이라는 공연을 올렸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서라는 팀의 앞에 홀을
0: 네.
1: 버라이어티 이서 해가지고
0: 네.
1: 우리 버라이어티한 연희를 해보자. 막
0: 아.
1: 이렇게 젊은 연희자들끼리 좀 의기투합을 해서 좀 창작도 해보고
0: 예.
1: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쭉 같이 해오고 있잖아요, 예술
0: 네.
1: 활동을. 그래서 창작을 해도 거기서 거기가 나오는
2: 아, 맨날 같은
1: 거예요.
2: 멤버니까.
1: 네. 그 학습 환경이 똑같았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거 왜잘안 되지? 별로 잘안 좋지? 이런
0: 네.
1: 생각이 들었던 중, 이제 그러면 제대로 사물놀이를 한번 해보자.
0: 오리지널로
1: 우리가
0: 가자.
1: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랑하는 장르를 우리가 왜안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0: 그렇네요,
1: 고민에
0: 그렇네요.
1: 도달을 해가지고, 이제 사물놀이 이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던 중에,
0: 네.
1: 이제 작년에 그럼 우리 창작 말고 더 옛날 거를 찾아서 그때 사물놀이가 만들었던 그 창작 방식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김덕수류 장구산조를 이제 다시 해체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장구산조 합주도 만들고, 이제 스님께 배운 화청으로 이제 비나리 대신 회향축원이라는 또 곡도 만들고, 이제 조명되지 않았던 농악들을 또 리서치해서 삼도 농악가락, 새로운 삼도 농악가락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2: 고향의 아주 유명한 문화, 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배우셨나요?
1: 아, 그거는 이제 아직 제가 배워보진 못했는데요.
2: 아직은?
1: 네. 하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제주도 출신이니까
2: 네,
1: 이제.
2: 또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전통 문화도 좋아하시니까 이것도 마스터하셨나라는 궁금증이 들었죠.
1: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주도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거든요. 나는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하겠다.
0: 괜찮아요. 저도
1: 그래서 이제
0: 남원추어탕 서울에서 먼저 먹었었어요. 네, 원래 그런 겁니다.
1: 그래서
0: 예.
1: 제주도는 안 가고 있었습니다.
0: 그 마음 알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청이 오늘 마지막 라이브 곡이네요. 뭐 짧게라도 아직 덜 소개한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한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얘기 더 해주실 거 있나요?
1: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0: 아,
1: 감사드리고.
0: 그 말씀 말고 화청과
1: 화청에
0: 관련해서.
1: 대한, 화청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0: 네.
1: 범패는 이제 범어, 그러니까 인도 산스크리트 언어 또는
0: 네.
1: 한문으로 된 노래를 이제 늘 길게 느려서 장단 없이 하는 건데,
0: 여기서는
1: 이제 화청은 장단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언어로, 한국말로
0: 풀어서
1: 이제 풀어서 이제 포교 연불이라고 하죠. 이제
0: 아
1: 불교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0: 예
1: 불렀던
0: 네
1: 노래입니다.
0: 알겠습니다. 물 한잔
2: 자,
0: 드시고
2: 네네.
0: 예예 예, 자리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진짜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배우신 분들이 많네.
0: 그러게요.
2: 진짜
0: 게다가 이
2: 대단하신 것
0: 화청, 그러니까 사실 원래 있던 말을 풀어가지고 소리로 다시 짜면 그 맛을 또잘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
2: 그죠.
0: 과정이 어려운데
2: 네.
0: 그 어려운 또 화청을 오늘 또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라이브로 함께 감상하면서 여러분도
2: 네.
0: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추임새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2: 네.
0: 자, 그러면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어딨어?

타며 처자 권속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쓸데없고 태장경에 공즉시색 반야심경에 색즉시

하며 처자 권속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쓸데없고 태장경에 공즉시색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행화도와 곱다마소 꽃이 피면은 며칠 가며 공명제

소순해가 서산나기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 기운다. 청춘 세월을 믿지 말고.

소순해가 서산나기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 기운다. 청춘 세월을 믿지 말고.

0: 차분하고 정갈하고 따뜻하고 그런 소리네요. 오늘 날씨에도 정말 잘 어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0823님. 아, 소리 너무 좋다라고 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지금 땡큐브에서 제주도 위간의 가족들이 지금 함께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1: 위JL? 네. 지금 제주도에서 TV로 네. 위신의 가족들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가족의 최고의 아웃풋. 위 연승 자랑스럽습니다.
0: 네, 아이고 부인도 날려주시고
1: 가족분들께 뭐 인사 말씀 좀 하나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2: 제가 또 마침 내일 제주도를 가거든요.
0: 아 내일요?
2: 집에 가.
0: 내일 봐. 아 짧고 굵게 내일 봐.
1: 집에.
0: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네. 아, 끝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2: 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또 즐겨 듣거든요. 바투에서
0: 사실. 아,
2: 와우. 그 국악방송을 기본으로 라디오를 설정을 해놓고 항상 듣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제가 출연을 해서 너무너무 네. 영광이고 또 이렇게 부족한 소리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일에 나오는 네. 저희 사물놀이 음반 그리고 공연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이미 관심 지금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2: 아 정말요?
0: 대기 선물 세 분께
1: 5606님
0: 9905님
1: 7426님 세 분께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거는 현장 수령이죠? 티켓 현장 수령입니다. 현장에 가서 뒷번호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0: 지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아, 에너지가 진짜 좋으시다.
0: 아, 그리고 그 성실함도 느껴지지 않아요?
2: 그래.
0: 정말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한켠으로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2: 그치.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계시는 게 네. 훗날 이게 자양분이 돼서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응? 뭔가 창작된 뭐가 나올 것 같아.
0: 감각은 그죠? 어디 안 가더라고.
2: 그치.
0: 네, 그 감각이 날로 네. 멋지게 꽃피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2: 저희도 위연성 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곳,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떤 섹시 시아범

싶은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4월에 방송을 해주셨는데 다시 듣기가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그 문화재관리국이었나요? 예, 거기서 무형유산 조사를 할 때 녹음했던 음반이나 음악을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2부에 저희가 선곡을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자 사연 주셨는데 고전 음원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영 5강대 전 과장이 다섯 과장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들려주세요. 공부도 될 것 같아서요. 국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현행 통영 5강대에서 다 그 말로 대사로 처리하는 것들이 예전에 다 노래였던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 제1과장이죠. 문둥북춤에서 문둥이가 나와서 이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대사로 말로 그 부분을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진양장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는

0: 들을 수 없는 소리, 누군가 찾아내서 이게 알려서 듣는 소리, 네. 그 이제 중심에 선생님 계신 건데 이 덕분에 이제 진짜 명창들의 소리를 네. 예,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렬 명창의 군사점고 옹돌새를 저희가 음악만 보내드렸었고 오늘 다시 만나보기로 했었어요, 네. 선생님.
1: 정정렬 명창의 이 옹돌새 대목은 네.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부르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정렬 명창의 적벽과 바디가 지금은 전승은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정정렬 명창의 이 소리가 정말로 정정렬 명창의 그 음악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대목을 좀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소리를 듣다가 네. 정말 명창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평소에는 별로 눈여겨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 평범하게 부르는 대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악적인 특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때는 뭐 이런 대목이 다 들어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대목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때 이 옛날 대명창리 잘하는 사람이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러니까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 아니다 하는 것들은 아주 평범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0: 예, 맞습니다.
1: 그 요리 예. 그 비법이 있겠죠. 명창들의 소리가 그래요. 별거 아닌 대목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이 대목이 이렇게 멋있어.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명창이 이 지닌 그 소리 역량이겠죠.
0: 네.
1: 성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대목이 정정렬 명창이 부르는 오늘 이 대목이
0: 네.
1: 얼핏 들으면 상당히 평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아주 나름대로 정정렬 명창의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0: 정정렬 명창은 그 공부로도 학습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1: 정정렬 명창의 학습 과정은 뭐 어떤 분들 얘기로는 그래요. 눈물 없이
0: 들을 수 없다.
1: 들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0: 예.
1: 소리에도 그게 여실하게 나타나거든요. 오늘 정정렬 명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소개를 할게요.
0: 예.
1: 1876년생이고요.
0: 1876년생. 예. 예.
1: 지금 백 몇 살쯤 되셨겠죠? 38년에 작고를 하셨어요.
0: 예.
1: 물론 이제 근대 오명창 중에 한 분이고요. 이 정정렬 명창의 소리가 현대판 소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만갑이나 이동백이나 김창룡 같은 명창들의 소리는 지금 그 스타일로 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0: 그러면 선생님 거의 작곡의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 아닙니까?
1: 그렇죠. 작곡이고 판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뭐 보통 그렇게 이제 평을 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정정렬 명창이 뭐 새로 짜다시피 했다 그러는데 춘향가.
0: 아, 정정렬 제 춘향가. 예,
1: 정정렬 제 춘향가. 예. 그 소리는 김열한, 예. 최승희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전승이 되고 있잖아요.
0: 지금 이제 모보경.
1: 예, 모보경 예. 명창이 지금.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0: 네.
1: 그런데 그 정정렬 명창이 이 소리를 새로 짰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짜다시피 했다.
0: 네, 네, 네. 되게 다르네요, 선생님. 네. 짰다와 짜다시피 했다.
1: 그런데 네.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0: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성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1: 예.
0: 그 정정열 명창은 원래 집안이 이 판소리 하는 광대 집안이죠.
1: 아.
0: 그래서 동생 정원섭이라는 분이 있는데
1: 네네네.
0: 고수로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했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총명했다고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일곱 살 때부터 소리를 배웠는데 첫 소리를 누구에게 배웠냐 그러면 정창업에게 배웠다고 그래요.
1: 오.
0: 정창업 명창은 정광수 명창의 집안이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런데 아마 이 같은 정시니까 일가로서 뭔가 인척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그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안이 원래 소리하던 집안이니까 이제 일곱 살 때부터 요즘 말하면 조기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10살 때 스승이 이제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못 배운 거죠. 어릴 때.
1: 예.
0: 정창 명창이 작곡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배웠냐 그러면 이날치 명창에게 또 소리를 배웠다 그래요.
1: 예.
0: 그런데 이 이날치 명창도 14살 때 작곡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창은 명창이나 이날치 명창의 생물 연대 이것도 이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날치 명창이 죽고 나니까 선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이때부터 거의 독공을 했다고 그래요.
1: 와.
0: 그리고 14살 무렵이죠. 청소년 야. 시절인데. 물론 이제 어릴 때 아주 총명하니까
1: 예예.
0: 기본적인 그 소리 같은 것들은 한번 배우면 그리고 그렇죠? 머리에 쏙쏙
1: 약간 그 월반하는 영재들 같은
0: 영재
1: 느낌
0: 영재처럼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1: 그래도 독공을
0: 그래서 독공을 했는데 거의 평생을 독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되게 이제 독공을 할 때는 그 대개 보면 옛날 명창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네네네네. 독공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조용하기도 네. 하고 또 사찰과도 여러 인연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정정열 명창이 독공을 했던 절이 익산에 심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깊을 심자 골짜기 곡 그래서 예. 깊은 골짜기 있는 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심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1: 예.
0: 조선 장극사에는 신곡사로 나와요. 귀신 신자 신곡사로 나와요. 그런데
1: 예.
0: 그 이제 조선 장극사에서 이제 그 기록을 할 때 와전이 된 거고
1: 예.
0: 심곡사라는 절인데 여기에서 그 독공을 하고 공부를 이제 했는데 재미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날치 명창이 이 심곡사에서 세타령을 부르니까 새가 날아들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1: 약간 그 산공부 핫플레이스?

0: 또 하나는 이 제자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소리를 받겠구나.
1: 그것도 당신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거.
0: 경험이고 네. 그다음에 또 정경률 명창이 목이 안 돼서 처음에 목이 잘 쉬어서 그랬지 예. 음악성은 천재거든요.
1: 그렇죠.
0: 천재적인 예.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똑 맞는 그 교수법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여류 명창들이 거기 가서 소리를 배우고 그 송만관 명창 같은 분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 정경렬한테 가서 신식 배워라 그랬다는.
1: 약간 그 요즘에 유행하는다는데 일타강사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0: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1: 어제한 거 오늘 다르고.
0: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다르게
1: 또
0: 부르고.
1: 다르고 부르고.
0: 근데 정경렬 명창은 100번을 해도 똑같이 부를 수가 있고 100번도 달리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고.
1: 그 혹독한 수련의 결과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0: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고
1: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0: 이렇게도 하고 네. 저렇게도 하고 그 또 하나는 이 제자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소리를 받겠구나.
1: 그것도 당신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거.
0: 경험이고 네. 그다음에 또 정경률 명창이 목이 안 돼서 처음에 목이 잘 쉬어서 그랬지 예. 음악성은 천재거든요.
1: 그렇죠.
0: 천재적인 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똑 맞는 그 교수법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여류 명창들이 거기 가서 소리를 배우고 그 송만관 명창 같은 분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
1: 튀어나왔을까 약간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선생님. 네.
0: 하여튼 그 정경렬 명창의 또 본인이 공부할 때 그 했던 그 어려움을 예, 예. 그 인터뷰를 하면서 토론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요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민왕 씨가 한번 네. 멋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1: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노래 공부라는 것이 우스운 일인 듯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자면은 실로 피땀이 나는 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공부를 계속해도 만족치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노래하는 사람이면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깊은 산속 절에 들어가 100일 공부를 하였는데 목소리를 한참 뽑고 나면 배가 뚱뚱히 부어오르고 얼굴과 손발이 부으며 목에서 피를 턱턱 배웠습니다. 이렇게 전신이 붓고 목이 말라붙을 때에는 참으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그대로 목소리를 내뽑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만 포기해서 나자빠지면 목이 꽉 잠겨 그 후부터는 노래를 도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목을 가다듬으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게 되어 무슨 중병을 앓고 난 사람같이 됩니다. 1937년 5월 5일 매일신보에 있는 글이에요.
0: 예, 인터뷰 내용이에요.
1: 야, 이 독공의 그 예. 처참한 모습이죠, 사실. 예.
0: 그러니까 정경렬 명창은 거의 평생을 이렇게

0: 누구는 밤도 아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도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 하겠어.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시면 조승생이 딱 바래야 나 먹던 술 있다 이놈 먹어라. 주실 때면 한꺼번에 서너 잔 주시오. 그래라 부서준이 먹고 어쨌느냐. 여러분을 당도 하니 지어다보니 마랑 천문길이오 후보보니 백산이라 제압 절벽 건길 휴대하고 돌아서다 어깨와 쌉 다쫄도 떨어져서 깜짝 놀라 깨달으니 서건났다 따던 양식 끝이 누웠더니 산이 솔곳이 들었던지 그 꿈을 그렇게 꾸었습니다.
1: 정정렬 명창의 소리로 군사점고 옹돌쇠가 나오는 대목을 함께 들었습니다. 재미가 있는데 노래는 대단히 어렵네요. 선생님. 부침새나 이런 것들이 뭐 안일이와 소리가 장단 위에서 번갈아가면서 노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늘 한땀 들어갈 곳 없는 듯한 딱 그런 느낌?
2: 그래서 보통 정정렬 명창의 소리를 얘기하면서 예. 부침이 능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정렬 명창의 이 대목 들어보면 멀쩡하게 지나가는 대목이 없죠. 다 엇붙여놨죠.
1: 다른 명창들 선배 명창들이 들었으면 혼도 좀 나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좀 들죠.
2: 붙일 때 안 붙인다고 안 붙일 때 붙이고 붙일 때 안 붙인다고 그렇게

0: 그럴듯하게 돌린다.
1: 예.
0: 사투리로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남을 요즘 말로는 사기치는 거죠.
1: 예.
0: 도르려고.
1: 예.
0: 거짓말 궁냥이라는 말은 생각을 궁냥이라고 그래요. 옛날 말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궁냥이라는 예. 말. 거짓말 꾀를 냈다 이 말이에요.
1: 예. 전대에 쌀 한 옵 진 거 회회 돌리며 들어올지. 이게 상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0: 전대라는 것이 허리띠 같은 거예요. 그런데
1: 예.
0: 허리띠가 자루처럼 생긴 긴 예. 좁고 긴 자루로 된 거예요. 그 안에 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1: 예.
0: 식량을 쌀을 집어넣고 허리에다 이렇게 엽전이라든지 기타 예전에 소지품을 넣어가지고 허리에 감고 다니는 거거든요.
1: 예.
0: 그 군인들이 전투 식량 넣어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0: 근데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한 주먹 남은 것을 넣어가지고 뱅뱅 돌린다 이거죠.
1: 저희 옛날에 책가방 이렇게 도시락 가방 이렇게 돌리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0: 그러네요. 네.
1: 조승상이 이런 말씀. 너 이놈 군사 배 허리에 질빵 걸어 짊어지고 육지로 도망을 얼제.
0: 배를 끈을 묶어가지고 덩어리에다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1: 아.
0: 이거 뭐 천하 장사도. 예.
1: 오림을 당도하니 자룡이가 보고 다른 앞뒤다.
0: 예, 오림산 중에 그 조. 예.
1: 배 허리에 질빵 걸어 짊어지고 육지로 도망을 얼제.
0: 배를 끈을 묶어가지고 덩어리에다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1: 아.
0: 이거 뭐 천하 장사도.
1: 예. 오림을 당도하니 자룡이가 보고 다른 앞뒤다.
0: 예, 오림산 중에 그 조자룡 나타나는 예. 곳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자룡이가 보고 달아나는데 왜냐하면 배를 등에다 짊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장사예요.
1: 예.
0: 그러니까 자룡이도 놀래서 달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1: 조승상이 반하야, 예, 너 참 기운 세구나. 힘 고리나 쓰죠. 그래 어쨌느냐. 이릉을 당도하니 쟁비도 보고 달아나옵니다.
0: 이릉이라는 곳이 지명이죠.
1: 예. 예,
0: 거기서 장비를 만났는데 장비도 보고 도망가더라 예. 그 얘기예요.
1: 아, 그놈은 무엇이냐. 그럴 테지. 그럴 줄을 알았으면 너를 앞을 세웠던들 이런 패를 아니 볼 뻔하였구나. 예, 이 말이 재밌습니다. 승상님이 말씀을 허니 말이지 소인을 선봉 주었으면 그까지 것들이 다 무엇이오.
0: 선봉이라는 게 이제 저 선두라 이 말이죠.
1: 네, 제일 앞에 선 장.
0: 맨 앞에서 예. 공격을 하는 그런 예. 선봉대장이란 말이죠.
1: 네가 했으면 다 그 장수들을 물리쳤을 텐데 이 말이죠. 그게 어쨌느냐. 요 너머를 당도하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하겠어.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어시면 조승상이 딱 반해야 나 먹든 술 있다 이놈 먹어라. 주실 테면 한꺼번 서너 잔 주시오. 그래라. 부서주니 먹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옹돌쇠의 목적인 거죠.
0: 예. 예.
1: 어쨌느냐. 요 너머를 당도하니 치여다 보니 만악천봉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라. 칭암 절벽헌디 휘리하고 돌아서다 어깨 와싹 닷줄 뚝 끊어져서 깜짝 놀래 깨달으니 저 건너 따뜻한 양지 끝에 누웠더니 잠이 솔곳이 들었던지 그 꿈을 그렇게 꾀었습니다. 꿈 얘기를 한 거죠.
0: 저조가
1: 술만 뺏겼네요. 네.
0: 완전히 당했죠.
1: 아 근데 이 대목은 너무 재밌는데 왜 요즘은? 아,
0: 글쎄 정정열째 적벽가가 전승이 안 되니까 아마 정정열 명창이 이 대목을 아주 재담 소리로 재미나게 짜서 불렀고
1: 네.
0: 또 부침이 상당히 재미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정정열 명창이 이렇게 소리하고 도섭을 막 이렇게 섞어가면 하잖아요.
1: 네.
0: 소리하다가 말로 하다가.

아르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 하겠어.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시면 조승생이 딱 바래야 나 먹던 술 있다 이놈 먹어라. 주실 때면 한꺼번에 서너 잔 주시오. 그래라 후서준이 먹고 어쨌느냐. 여러분을 당도하니 지옥 아버지 마랑 천문길이 호보부지 백산이라 진압 절벽 근길 휴장하고 돌아서다 어깨 왔삼 닷줄 뚝 떨어져서 깜짝 놀라 깨달으니 서건났다 따던 양지 끝이 누웠더니 산이 솔고시 들었던지

올라가서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덧백이라고 하는 장단 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
아마 이 음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대사로 한탄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 진양으로 된 진양장단으로 된 노래였다는 거, 그것도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아 예전에는 이렇게 멋쟁이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저렇게 멋을 부리려면 집안일은 얼마나 소홀히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통영호광대 제1과장 문둥탈. 이 대사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문둥이로 태어난 것이 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은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의 노래를 합니다. 장재봉 외 여러분의 이 소리와 연주로 통영호광대 제1과장 문둥탈 과장 보내드립니다.

0: 장재봉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통영 5강제 제1과장 문둥탈 대목을 듣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1부
1: 연보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우리 가락이 흐르는 오후 삶의 소리가 들리는 시간.
1: 내는 뚜가리나 물 에어벅여벅 푹 피기 야구다리 줌줌이 뜯어넣고

0: Se mun bake se chaya nam mun bake nam deranga nam ur tudro kajanda urung gosul turugaku machu sanjo jipung gosi china jing gosul turugaja올라가면 올고사리 내려가면 늙고사리 줌줌이 끊어놓고 뜯기도 안 되는 뚜가리나물 에어복여복 푹 피지 야구다리 줌줌이 뜻서리 줌줌이 뜯어놓고 줄난다 줄바나물 줌줌이 뜯어놓고 삐쩍다 참나물 그래 좋다야 그늘이 분재 줌줌이 뜯어놓고 야 허리 굽다 광대서리 줌줌이 뜯어놓고 시북보에 귀로 맞춰야 한 바쁘게 뜯었구나 뜯어놓고 남들은 하는 말이 정심차임이 되었구나 정심이나 묶어보자 남들은 바보는 스쳐자 먹고 스쳐자 바보는 남들은 먹는다 스쳐자 반찬은 3년 묵은 뜨득인데 남들은 반찬은 3년 묵은 된장 꼬락내 나는 된장에다가 그르그를 제염참이 묵고 나니 사방을 살펴본 얘기네 인적기도 적적하다 적하니야 처마 버저 찰친다 저고리 버저 비게 하고 헐대 버저 팽팽치고 우리 거정 놀고 난 얘기네 스쳐자 하는 말이 우리가 이커다가 해이라 동동 설마 어찌하고 남들은 하는 말이 급격 말아 내 주문에 휘초 생각 다 들었다 그럭저럭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배가 흐어 불러오니 스쳐자 하는 말이 어디로 갔고 남들은 아 만첩산 중 깊은 곳에 절간으로 들어가자 절간에 들어가여 신임한테 여주니 안 된다 우리 절에는 그런 길이 없다 네 신임요 그 말 마고 거짓하지 마소 이 얘기를 나여 길리하죠 신임 행자로 줄 것이니
1: 최순금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청도의 나물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나물노래 들으니까 배가 고프네요. 예.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랜만에 젊은 연주자의 연주로 예, 가야금 산조 준비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공부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음반 예,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젊은 산조라는 제목의 음반이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연주자 몇몇이 지금은 이제 다 그 중견 명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젊은 시절의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의 모습

몇 년 전 젊은 산조를 들으며 꿈을 키웠던 우리가 이제 다시 젊은 산조를 통해 나의 지금을 대면한다. 이 작업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이자 미래를 향한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작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 중에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임도경 씨의 가야금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KBS 국악대 경연에 아마 출전해서 그 연주를 제가

작업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이자 미래를 향한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작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 중에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임도경 씨의 가야금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KBS 국악 대경연에 아마 출전해서 그 연주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연주를 너무 잘해서 와,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감탄해서 주위의 가야금 연주자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임도경 연주자의 곡 설명에 임도경 연주자는 그 자신의 음악적인 한계치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 산조의 본질은 과거의 기록 속에 머무는 명인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서 그들이 완성하고자 했던 음악적 세계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조를 타면서 혹은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니까

0: 1028님께서 이 정선아리랑은 10여 년 전, 제가 한국 음악에 빠지게 만든 첫 번째 녹음 중 하나입니다. 정말 특별하죠.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듣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나 홍천집 나온 남자째 녹음 중 하나입니다. 정말 특별하죠.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듣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나 홍천집 나온 남자님께서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매일 듣던 정선아리랑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네요. 추억을 회상, 그리고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세트 라디오를 다시 하나 사야겠네요. 다시 듣게 라고 보내주셨는데. 잃었던 추억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할수 있는 거. 이게 또 노래의 힘이지 않나. 그리고 노래가 좋은 이유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는 밖에 날씨까지 좀 흐려서 저녁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정선아리랑 듣기에 너무 적합한 습도와 온도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흥보가 중에서 비단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용간 분상 300척 반듯도다 일왕단 아양노군 서대의 척승암이 월광탄 서왕모유지의 언어진상호두원 천도못 천하구조 산천초목을 그려대는 지도못 척서지만 근곤 헌디장부기상 송백단 등태산 송천하의 공부자의 대단

하느라 송아쇠 한 필을 얼른 들고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참 좋기도 하다. 흥보 듣더니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나 만난 지 후로 한 번도 잘 입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의복담에 한이 되었으니 이제는 무슨 비단이든지 마누라 마음대로 한번 해입어보시오. 마누라는 무슨 비단이 우쪽으로 감이 제일 좋습디요. 나는 추가도 또란 송아색 사무장적으리가 제일 좋습니다. 좋은 마누라라 어쩔 수 없다. 그럼 송아색이 좋다 하니 송아색으로 한번 해 입어보. 흥보 마누라가 제린다. 흥보 마누라가 제린온디 의복을 치어 입고 제기자면 며칠이 될 줄을 모르겠으니 그래서 말로만 제딘다. 나는 송아색으로 제딘다면 송아색 댕기에 송아색 저구리 송아색 조마에 송아색 단옷 송아색 바지에 송아색 고쟁이 송아색 속속꽃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 주머니 송아색 부전 송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 들을 때 이 아니리 이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으로 속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노래 들으실 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이 벌써 왔네요. 이호연의 소리로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요 국악의 날을 맞아 도심 속 국악당 곳곳에서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서울 남산 국악당과 서울 도남원 국악당이 함께하는 국악 위크가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그중 6월 6일 토요일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이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와 정가의 발성법과 녹음, 식임새, 안일이, 발림 등을 하나씩 분리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담아낸 공연인데요. 노래의 신유진, 이혜진, 구민지가 함께하며 전통의 노래가 공간과 만나 변형되고 확장되는 흐름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 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 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홍련,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황하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만나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인데도 국악기로 들으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잖아요. 장면보다 먼저 음악이 기억나는 영화들이 있다면 이번 공연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영화와 국악관현악이 만나는 무대,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익숙한 사물놀이의 장단이 AI와 미디어 아트를 만나 새로운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위에 영상과 AI 기술 그리고 시적인 서사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자, 여기 사물놀이라고 하면 신명나는 장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대는 그 장단 안에 미래적인 감각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 한자로 손님을 뜻하는 객자와 볼 관자가 쓰였으니 말 그대로 손님의 눈, 즉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의미죠. 나랑 친하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나를 주인공으로 두고 바라본 주관적 판단이고요. 객관적이 되려면 나와의 관계를 배제한 채 제3자의 시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런 객관적 평가의 오류는 또 주인이 아닌 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단면만을 보고 통찰 없이 판단하기 쉽다는 게 아닐까요? 우리 집에 잠시 손님으로 다녀간 사람이 우리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긴 어려우니까요. 물론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통찰 없는 객관에 끌려다니지 않을 만큼 확고한 주관도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보통 객관적인 시각,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면 감정이나 친밀도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 공정한 평가라는 어감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객관적으로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요.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객관적으로 말해서 라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은연 중에 주관적인 건 나쁘고 객관적인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철저히 나를 떠나 객관적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인데 나의 주관적 관점을 담기는 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요즘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제3자처럼 한 발 떨어져 관찰하고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자기 객관화라는 말도 참 많이 쓰이는데요. 주관과 객관 사이, 이 둘 중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거겠죠.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나의 모습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걸 안다면 이미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인 거겠죠?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남들은 내가 차가운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라던가 남들은 내가 철두철미한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나는 빈틈투성이라던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나만 아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손님이든 주인이든 모두 함께하는 맛있는 라디오예요. 해주셨네요. 만라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시죠. 네. 아, 손님이 더 좋은 건가요? 아, 귀하니까요? 어느 것은 네, 좋은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49님께서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객관적인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해주셨네요.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

주관적도 객관적도 모두 멋지고 아름다운 만나와 우리들의 멋쟁이 봄디님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저를 이렇게 멋쟁이로 칭해주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흐리더니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네요. 오프닝을 잘 못 들었어요. 아 주관적 객관적이군요. 비 오는 수요일 따스한 만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입니다. 아, 저는 뭐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들 혹은 뭐 이렇게 저를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빛이 매섭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시겠죠? 그리고 이 맛있는 라디오 저희 홈페이지에 그 대문 화면이요. 제가 너무나 따뜻하게 나와 있어서. 네, 그런데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웃지 않으면 좀 눈빛이 매섭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어떤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단해의 노래로 길치.

오단해의 노래로 길츠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네, 찾으셔서 너무나 제가 다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3033님 즐겁게 일하시면 좋겠어요. 자, 5558님께서요. 남들은 저를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성격에 실수 없는 사람이라 하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저는 허술하고 실수도 자주 하고 덜렁대는 성격이에요. 한번 사귄 친구는 영원합니다. 맛있는 라디오, 언제나 따뜻한 방, 파격적인 무대에서 연주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집순이에요. 내향적인 아주 조용한 음악을 늘 즐겨 듣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아마 무대에서 또 그런 파워풀한 모습으로 해소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모습, 네, 있을 수 있죠. 2630님께서요. 매일 잔잔한 우리 선율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애청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참 씩씩하고 똑부러지는 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마음도 약하고 상처도 잘 받는 여린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늘 빈틈없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혼자가 되면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참 쓸쓸해지곤 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무거운 껍질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강해지느라 참 애썼다고 제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2630님, 그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참 애쓰셨네요. 오늘 마음 좀 풀어놓으시고요. 음악 들으시면서 그렇게 좀 다독여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1319님께서, 우와! 오늘은 1790님, 우리 선생님께서 울릉도 독도로 학생들 인솔해서 여행 떠나셨기 때문에 1319님께서 꽃편지 주셨네요. 아. 그리움의 달 5월, 어머니 떠나신 지 30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집들엔 엄니께서 심어놓으신 작약이 피어나고 딸기가 익어가네요. 엄니 기일에 때 맞춰. 지는 주관적인디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맞다 생각하면 신경 안 써요. 자기 만족이면 되니까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런 마음가짐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척척 일을 해내면서 살아가죠. 보내주신 빨간 작약. 정말로 예쁩니다. 아, 이 사진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쁘네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름다운 선물 우리 1319님께 남겨주고 가셨네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송소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아리라리.

전병훈의 노래로 김치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포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맛없는 김치도 살리는 김치찌개 레시피를 여러분께 부탁드렸는데요. 자, 역시나 김치찌개라서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1967님께서요, 맛없는 김치, 김치찌개 한 수 배워보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4128님께서요,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들었는데요. 일단 식초를 몇 방울 추가하면 맛이 확 살아난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직접 해보니 조금 더

0: 테라마 뭐하니?
1: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요.
0: 컴퓨터 게임?
1: 네. 피구왕 마시마로 스타크래프트 해리포터 삼국지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0: 그래? 그런 게임들도 재밌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해야지.
1: 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하고 놀아요? 엄마랑 아빠는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하고 놀았는데요?
0: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적에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전자오락실에 가서 게임도 하고 놀았단다.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여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었지. 말뚝박기, 딱지치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딱지 날리기, 닭싸움놀이,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이 중에서 제일

판소리 동요 엄마랑 아빠는 옛날에 중 일부 남상일과 김혜람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맛없는 김치도 살리는 김치찌개 레시피를 주제로 여러분께서 실력 발휘해주고 계신데요. 저는요, 김치찌개 끓일 때 참치캔을 꼭 넣어요. 먼저 참치캔 기름에 김치를 다글다글 볶다가요, 김치가 흐물어질 때까지 푹 끓여줍니다. 김치찌개에 김치가 아삭아삭하면 그것만큼 또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참치살은요, 김치가 푹 익을 대로 익은 후에 불 끄기 직전에 얹어주시는 거 다시죠. 살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의 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초 한 스푼이면요 감칠맛 확 올려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맛없는 김치라고 버릴 순 없지요. 돼지고기 삼겹살만 있어도 맛나는 김치찌개 돼요. 김치를 살짝 맑은 물에 헹궈서 통째로 냄비에 넣고 삼겹살 넣어서 끓이면 둘이 먹다 한 사람 없어져도 모르는 맛이랍니다 해주셨고요. 1089님 깍두기 고춧가루 삼겹살 푹 찢어 넣으면 최고의 맛입니다 해주셨습니다.

0: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삼척 장미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 218종 13만 그루의 나무에서 천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나 장미 단일종으로는 세계 최대 수량을 자랑하는 공원인데요. 얼마 전엔 이곳에서 장미 축제도 열렸었죠. 축제는 끝이 났어도 장미꽃들은 아직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니까요. 비교적 한산해진 공원에서 오롯이 꽃을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에, 낮엔 영남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iOS의 연주와 노래로 백만송이 장미 듣고 왔습니다. 1319님께서요. 김치찌개 별거 있나요? 양파 썰어 식용유에 볶다가 돼지고기 비계 많은 놈으로 넣어 같이 볶아요. 김치 썰어놓고 간은 설탕 조금, 참치액 조금, 고춧가루 그리고 고향의 맛 조미료, 마늘 넣어서 볶다가 두부 넣고 물 부어 끓여주고요. 마지막에 파와 청양고추, 김치의 신맛이 약하면 식초로 맞춰주면 돼요 해주셨네요. 아, 이 식초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네요. 또 저는 저만의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되게 우쭐했는데 그렇군요. 5558님께서요. 묽은 김치를 넣고 닭하고 올려서 다시 한번 푹 찜해보세요. 담백하고 정말 맛있는 김치 닭볶음탕이 됩니다 해주셨고요. 윤혜성님께서 김치를 푹 익게 하려면 식소다를 조금 넣어보세요. 김치 푹 익을 겁니다 해주셨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1319님과 2630님 두 분이 안예은의 곡 신청해 주셨거든요. 2630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0: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0: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
1: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데
2: 일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로 오늘은 참 좋다. 2242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의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242님께서요. 소인 키가 187인데요. 음식, 집안일 전혀 못할 듯 한다지만 실상은 프로 달인이죠. 어쨌든 이수진의 오늘은 참 좋다. 시간 되시면 들려주세요. 해주셨어요. 와, 187cm의 미남이시겠죠? 미녀는 아니시겠죠? 이 키에. 네, 우리 미남이신 2242님. 어유, 이렇게 음식도 잘하시고요. 멋지십니다. 신청하신 곡 잘 들어주셨죠? 자, 2738님께서요. 저는 참 따뜻한 마음과 나누기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이 깍쟁이 같이 생긴 바람에 다들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다고들 해서 속상해요.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왜 내 마음 몰라주니? 하는 마음 생기실 것 같습니다. 8093님께서요. 학부모 상담 기간 개포동으로 갑니다. 아빠로서 전공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야 할지 에휴 해주셨는데 어쩐지 자녀분이 저의 후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포동에 있는 학교에 우리 대학생이 아닌 학생이 전공을 가졌다면 저의 모교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죠. 아이가 어떻게 음악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음악하는 친구로 단정짓고 얘기를 해버리네요. 아무래도 전공을 상담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전공은 참 흥미가 를 가지고 즐겁게 네, 연습에 임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9249님께서요.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조용하고 때로는 과묵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친구는 저에게 말하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하고 남편은 말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고 해요. 딸은 엄마는 TMI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요즘 더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너무 여리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한 친구는 저를 외유내강형이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은근히 다 하고 남편은 기가 약한 건 아니라고 해요. 제가 친구에게 제가 할 말 다 하고 살았으면 인간관계 다 끊어졌다고.

좋고 운동하기 좋고 볼거리 많고 입장료도 무료이고 너무 좋답니다. 시간 되시면 놀러 가보셔요. 분수대도 있고 너무 시원하고 오늘 힐링 참 잘하고 왔네요 하시면서 꽃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각양각색의 예쁜 꽃들 다 모아놓으니까 진짜 더더 예쁘네요. 아, 이렇게 꽃 정말 한 송이만 있어도 예쁜데요. 모여있으니까 더 많이 예쁘네요. 아유, 이 귀한 꽃사진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한승석의 노래로 혼자 부르는 사랑가.

아시아드 경기장을 비롯한 56개 경기장에서 40개 종목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별 신기록 15건, 부별 타이 기록 2건, 대회 신기록 46건, 대회 타이 기록 4건 등 총 67건의 기록이 쏟아지며 한국 유청소년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육상 여자 15세 이하부 100m에서는 서울체중 왕서윤 선수가 11초 9위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대회 신기록을 수립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창작왕상불 얼씨구의 연주와 노래로 벙글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저는 춤추며 노래 부르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들은 제가 참 얌전한 줄 알아요. 살다 보니 제끼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비 내리니 날이 차가워서 열었던 창문을 닫게 됩니다. 호흡기 질환에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겠어요. 사연을 참 맛있게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얘기 나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저희 대화 나누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강재현 팜스 스킨북 한우 떡갈비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5558님께 보내드립니다. 김치 닭볶음탕 네,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5893님 드리고요.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8517님, 강청왕의 친환경 비누 세트 3967님께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27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뮤직골의 연주로 단넷 함께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좋은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소프라노 홍혜란이 부른 별 보며 달 보며, 바리톤 송기창과 기타 김지훈이 연주한 소중한 지금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연주의 시 잔향에서 뽑았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일까? 연초록 마음밭에 그대 향기 가득하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는 당신을 위한 노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늘 감사합니다.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청해 주신 곡

0: 나는 아무 걱정도.
1: 햇살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는 당신을 위한 노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늘 감사합니다.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청해 주시.
0: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해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보고 춤추는 나비입니다. 김연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남구학당 산조대전 가운데 4월 3일에 열린 명인 오마주 대군편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남구학당 공연 실황입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기획된 산조대전은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도남구학당에서 열린 기획공연이었는데요. 올해의 큰 주제는 바로 확장이었습니다. 명인들의 오래된 성음과 가락을 오늘의 젊은 연주자들이 다시 해석하고 산조가 시민과 창작 그리고 병주와 새로운 악기 편성으로 넓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만나볼 명인 오마주 대금편은 대금 산조의 여러 계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박종기째를 시작으로 김동진류, 한주환류, 서용성류, 대금산조가 차례로 연주되었고요. 윤중강 평론가의 해설을 통해서 각각의 명인들이 남긴 자료와 기록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음악 중심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는 박수빈, 최은서, 차루빈, 박예나이고요. 장군은 이준영과 김민철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대는 박종기째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의 명인 하면은 1889년 혹은 1879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947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대금산조의 여러 갈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출발점에 바로 박종기가 있습니다. 전남 진도 출신의 대금 명인으로 젖대신화위와 판소리 음악의 성음을 바탕으로 대금산조의 초기 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가야금산조가 김창조에게서 거문고산조가 백낙준에게서 중요한 출발점을 찾듯이 대금산조에서는

박종기가 그 원형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진양조에서는 깊은 호흡과 판소리적 성음이 드러나고 중모리에서는 가락의 윤곽이 뚜렷해지며 또 엄모리에서는 장단에 비껴가는 맛과 긴장감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자진모리로 갈수록 대금의 선율은 점점 분방해지고 새소리 같은 묘사적인 가락이라든지 춘향가의 선율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박종기는 우조, 개면조, 설렁제 그리고 또 드렁조와 같은 판소리의 여러 조를 대금 선율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산조는 기악 독주곡이면서도 마치 한 명의 소리꾼이 밀고 당기면서 여러 대목을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금산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박종기제 대금산조 들어보실 텐데요. 박수빈이 연주합니다. 박수빈은 서울대 국악과와 같은 대학원을 수료했고요.

Thank you.

지난 4월 3일 서울 도남문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중 명인 오마주 대금편 그 첫 무대를 박수빈의 대금 연주로 박종기째 대금산조 들으면서 열어봤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김동진류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그의 이름은 김동식이었는데요. 1937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고인이 된 명인입니다. 보아야 한다는 설이 더 강한데요. 특히 가락의 짜임과 조운용에 있어서는 한주한류 대금산조와 가까운 면이 있으며 또한 강백천류 특유의 짙은 개면성을 이어받은 점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989년에 작고한 이후로는 이른바 중앙무대에서는 그의 산조가 점차 잘 연주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 산조대전에서 김동진류 대금산조를 다시 만난다는 점이 큰 의미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주를 맡은 최은서는 현재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금대회 일반부 금상을 비롯하여 진도 전국 가무악 경연대회 일반

최은서의 연주로 김동진유 대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3일 서울 도남문고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명인 오마주 대금편 공연과 함께하면서 박종기째, 김동진유, 한주한유, 서용성유 이렇게 대금의 네 산맥의 산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대로 한주한유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1904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고인이 된 명인인데요. 대금산조의 창시자인 박종기 명인에게 대금산조를 익혔던 한주한은 스승의 소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익혀온 음악과 여러 판소리 명창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습득했던 판소리적 음악어법을 넣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금산조의 명인으로 활동한 서용석, 이생강, 원장현 등이 모두 한주한을 통해서 박종기의 대금선율, 즉 대금산조의 원형을 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주한류 대금산조라는 그 음악이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주한의 대금산조는 다른 산조들과는 달리 고째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산조의 시작점인 박종기와는 다른 한주한만의 개성과 그의 탄탄한 음악적 기량도 한주한 이후에 한주한류 대금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민철이 함께합니다.

여러 유파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줄 만큼 소리의 에너지와 영양분도 풍부하고요. 방금 전에 들어본 대금 연주자의 연주 역시 일품이었습니다. 차루빈의 대금 연주로 한주한류 대금산조 들었고요. 김인철의 장구 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박종기째 김동진류 한주한류 이렇게 세 개의 산맥을 넘었고요. 남은 산

가지고

쉬고

박예나의 대금 연주로 서용석류 대금 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민철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산조대전 명인 오마주 대금편과 함께 했는데요. 지난 4월 3일 서울 도남문과학당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산조는 하나의 정답으로 전승되는 음악이 아니라 명인의 몸을 지나며 길이 생기고 또 후대의 숨을 지나며 다시 길이 열리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젊은 대금 연주자들이 이어갈 그 길이 앞으로 어떤 성음으로 더 확장될지 기대해 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해 여름에는 잃기 쉽고 생기기 쉽고 꺼지기 쉽고 솟기 쉬웠다. 얼음을 물고 매일 사랑을 다짐해야 했다. 송정원 시인의 시 그해 여름 얼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얼음을 물고 사랑을 다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여름은 녹아버릴 것을 알면서도 다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죠. 우리의 여름은 어떤 여름이 될까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5월 27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것처럼 그렇게 언젠가 사라질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얼음의 시원함만은 분명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미지의 러브레터 전해드리면서 5월 27일 수요일 그런도 생방송으로 1일만 남았다고 말씀 보내주신 건데 아이고 진짜 그런가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름 잘 보내면 건강하게 잘 보내는 일이 제일 필요하겠죠. 근데 이번 여름엔 비가 많이 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일단 저는 장화를 하나 사야겠다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도 전해드릴게요. 그림의 쿨러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큼하고 산뜻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네, 여러분들 저희 그런도와 함께 그런 산뜻한 시간, 마음 산뜻해지는 시간 보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인찬님 오늘도 인사드려요.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2089님은 안녕하세요. 퇴근해서 오니 남편도 아들도 다들 약속 있다고 늦네요. 나 혼자 저녁 대충 먹고 편하게 그론도 들어요. 그리고 주말엔 그론도에서 보내주신 공연, 오지게 재밌는 가시는 아들 공연 남편과 잘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감꽃이에요. 단감꽃 이라면서 또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감꽃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에도 감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군요. 감꽃은 사실 거리에서는 만나보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아, 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잘 보셨다니까 또 아주아주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그럼 또몇 가지 안내사항 전해드려야겠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 생방송에선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어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어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첼로 가야금과 문세한별의 해금 연주가 함께하는 소풍 전해드릴게요.

풍경. 우리는 때로 누군가 단정하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있을 때 칠칠맞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칠칠맞지 못하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칠칠맞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참 이상하죠? 칠칠맞은 것도 칠칠맞지 못한 것도 어딘가 못 믿어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표현인데 같은 뜻을 가진 거죠.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두 방향의 마음은 또 사실 보면 크게 다른 것은 아니기도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말들, 마음의 방향 제대로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마음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7889님, 해금 소리는 구슬픈 줄 알았는데 오묘한 신남이 있네요. 진짜로 소풍 가고 싶은 음악이었어요. 아, 그리고 77맞다라는 말 처음 들었네요. 인찬 씨의 위트 넘치는 화답, 늘 77맞네요 하면 칭찬이 아닌 듯 들리니 난감하네요. 우리말 어려운데요. 하지만 알고 쓰면 더 잘 사용할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7426님도 낱말의 풍경 귀담아 듣다 보면 재밌어요. 77맞다는 77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군요. 평소에 표준 국어대사전 낱말 뜻풀이와 예시문장 읽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근데 이 대사 사전에 낱말 뜻풀이 찾아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라도 자주자주 좀 확인해야 돼요. 이 말 쓰다가 단어가 정확하게 이 뜻이 맞나라고 확인하다 보면 제가 생각한 단어하고 좀 다른 뜻인 경우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난이님은 인찬님 안녕하세요. 비도 오고 그런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이쪽은 비가 안 와서 날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외사촌 친구랑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왔어요. 77맞다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야무지고 단정하다라는 건 좋은 말이라는 거네요. 근데 77맞다 말 들으면 기분 안 좋더라고요. 좋은 말이니 자주 들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77맞다라는 말을 이제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7하다, 77맞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뜻이 사라져가는 말이 되어버리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밤산책님, 정말 오랜만에 77맞다 들어보네요. 뜻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뚜룹뚜룹님, 세상

연평은 황해도 바다입니다. 모두 조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배블루스 웅산엔 난장 프로젝트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덥고 벗으면 춥고 막 이런 게 요즘 날씨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주자주 입고 벗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저희가 또 좋은 음원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서, 좋은 음악 전해드리고 있어서 아마 또더 좋게 잘 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론도가 밤 9시마다 그론도가 참 맞습니다. 그리고 3911님, 3년 전에 산 선풍기는 알게를 거꾸로 키우고 2년 동안 쓴 사람입니다. 칠칠 지 못하게요. 작년에 처음 바로 키우게 됐는데 선풍기가 마치 날개를 단 듯이 시원했어요라고. 아니 그래요? 이게 거꾸로도 돌아가기도 하는 거군요. 너무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라도 제대로 맞게 키워서 계시니까 네,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이에요. 이번에는 오넷 콜맨의 론리 우먼의 선율을 모티브로 블루스 음계와 한국 전통 음악의 메나리 선율을 콜라보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만남일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블랙스트링의 블루 쉐이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블랙스트링의 블루쉐이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928님 그리고 6449님께 드릴게요. 네, 블랙스트링의 블루쉐이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928님 그리고 6449님께 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한편으로 좀 눅눅하기도 한 그런 밤입니다. 네, 그래도 좀 약간 더위가 가셔서 반가운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이 여름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맞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오늘의 끝곡 고니아의 시리렁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찾아도 안 보입니다. 잃어버렸나? 처음엔 철렁하죠. 그러다 오늘 내가 어디서 뭘 했더라? 차근차근 하루를 되짚어 보다가 발견하기도 해요. 가방 구석에서, 현관 신발장 위에서, 혹은 잠깐 들렀던 카페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른 차원으로 뿅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지나온 공간, 내가 머물렀던 공간에 있겠지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사라진 것 같다면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시죠. 어딘가에서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물건이든 추억이든. 이어폰, 카드 지갑, 혹은 차 열쇠? 아, 분명히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잃어버렸나? 처음엔 철렁하죠. 그러다 오늘 내가 어디서 뭘 했더라? 차근차근 하루를 되짚어 보다가 발견하기도 해요. 가방 구석에서, 현관 신발장 위에서, 혹은 잠깐 들렀던 카페에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빗소리 듣는 걸 참 좋아해요. 쭌디는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나요? 예, 예. 사실은 비 오는 날보다는 맑고 화창한 날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비 오는 날의 이점이 있죠.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아늑하게 머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음악 소리가 더 잘 전해지고 같은 노래를 들어도 더 분위기 있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 오면 생각나는 맛있는 음식.

2783님, 내일 화천에서 수업이 있어서 대구에서 강원도까지 5시간을 운전했어요. 지치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는데 내일 수업할 그림책을 보고 마음을 달랬지요. 화이팅 하라고 해주시면 기운이 뿜뿜할 것 같아요. 와,

얘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오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녁이긴 했는데 저녁 저도 방송국 오다가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 들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랑 우유 200ml랑 그 흰우유랑 단팥빵이 나 왜 이렇게 맛있지? 그거 먹어서 배가 불러지지는 않지만 예, 충분히 요기는 돼요. 예, 저처럼 맛있는 식사 좀 부실했지만 그래도 맛있는 식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 해야 되는구나. 제가 라이브를 오늘은 어떤 라이브를 준비했을지 한번 잘 맞춰주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 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박미경 씨의 노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앞서 들려드린 노래 예. 6424님께서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신청합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옛 연인도 생각나서 무척 듣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퀴즈 내기 전에 이걸 보내주셨어요. 라이브로 잘 들으셨죠? 예. 아 혹시 왜 라이브를 부르고 그래요? 원곡이 좋은데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들으시고요. 아, 자 0511님 성시경의 빨간 장미. 나도 남편한테 꽃받고 싶어요. 아 이거 아마 성시경 씨가 이 노래 리메이크한 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헷갈리셨나? 근데 제목도 다르네요. 3051님 다섯 손가락이 부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소 잃고 뇌 약간 고치기 그거에 도전하시는 느낌이에요. 9903님 예, 다섯 손가락 수요일에 빨간 장미 줄까 파란 장미 줄까 어이 무서워. 어머 예. 오키오키님 다섯 손가락에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비오는은 왜 붙인 거야 이거. 사족이라고 하죠 이런 걸. 아쉽습니다. 7416님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의 빨간 장미를. 그쵸 예. 수요일에 주면 수요일의 빨간 장미를인데 아 조사가 다르네. 장미 선물을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오늘도 밖에서 여기저기 핀 장미만 보고 왔어요. 아이고 그 길거리에 흐드러지게 핀 장미들 다

이상우 씨의 노래 하룻밤의 꿈 같이 들었습니다. 8399님 4월에 새로 맞춘 안경 냉장고 반찬 꺼내다 문에 부딪혔는데 다리가 댕강 부러졌어요. 아이고 종일 흐릿한 세상에서 살았네요. 속상해요. 에이 진짜 똑당하다 똑당해. 두 달도 안 된 건 한 달 좀 넘었는데 어떡하죠? 그 뭐 AS? 다리가 부러진 거면 아예 부러진 거면 이건 AS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옛날 막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테이프 붙여가지고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아 어떡하나 다치진 않으셨죠? 예, 안경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게 어딘가 부딪히셨다면 자칫하면 얼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거 보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예. 아, 6148님 전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박학기 씨의 신곡 우린 영화가 된다 같이 들었어요. 7924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OST에 박학기님께서 직접 참여하셨는데요. 이음밤에서 이음이들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셨죠. 그 막 작업 중에 뭐 좀 들어봐 달라고 막 저한테는 미리 보내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도 좋았지만 이것도 다 완성이 돼가지고 나와서 저희 방송에서 같이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아름다운 예 맑고 참 착한 그런 목소리가 잘 묻어나는 그런 멜로디와 가사였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참 재미 있었죠. 이거 끝났나? 이거 잘 저희도 드라마를 밤에 맨날 10시에 이러고들 있으니 드라마를 볼 수가 있나? 끝났대요. 예, 뭔가 되게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도 이제 정주행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듣다가 박학기 씨의

전화해요. 걱정되니까. 맞아요. 이게 빨리 들어와라도 문제지만 뭔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니까 전화해서 전화 한 김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건가요? 자, 노라라는요. 1175님. 냅둬 유. 그래야지 나놀 때도 전화 안할것 같은데요. 놀땐 놀게 냅둬 유. 그래요. 먼저 마일리지 쌓는 느낌으로다가 그래 놀아라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룰루랄라님, 놀아라요. 나는 이 음밤 들어야 하니께. 그래, 나 라디오 듣는데 와가지고 귀찮게 하지 말고 라디오 끝날 때까지 실컷 놀아. 3496님, 놀아라. 자세한 내용은 남편분이 집에 오면 왜 늦었는지 물어보고 다음부터는 너무 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차분하게 말하면 될 듯합니다. 전 남편 말고 아들한테 보통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차분하게 타이르면 예, 알아들을 겁니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9315님, 12시까지는 오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저는 신혼 때부터 12시 넘기면 1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10만 원 주기 싫은지 꼭 12시 전에는 들어오더라고요. 벌금을 정해두면 전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하셨는데, 오, 야, 요거 괜찮다. 그리고 저는 막 11시 58분에 들어오면 아우 아깝다 3분만 있다 오지 문안 열어줘 막 비밀번호 바꿔놓고 못 들어오게 뭐 남편분 입장에서는 내가 좀 공돈이 생겼는데 이제 며칠 늦어도 되겠구나라고 쿨하게 또 괜찮은데요? 자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 이음 가족들의 결정은 82%의 압도적인 수치로 놀아라 였습니다. 예. 그래요. 어차피 뭐 전화해봤자 일찍 들어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노는 놀다가 마음만 상해서 불편하게 놀게 만드는 것밖에 안될것 같아. 남편분 놀게 일단 좀 내비두십시오. 너무 늦어지면 좀 그렇지만 아직 뭐 11시 요 정도면 12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걸로다가 요 벌금 괜찮은 것 같아. 더 자둡니다. 놀자.

두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9414님. 저 혼자서 여행 갈까요 말까요? 남편이 6월까지 써야 할 휴가가 6개

자두의 놀자 듣고 왔습니다. 자, 6일이 너무 짧아요, 제 생각엔. 아마 그냥 한국에서 월드컵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날도 좋을 때고 하니까 한번 신나게 휴가를 보내시겠다라는 얘기가 같은데, 아, 그렇다면 나는 좀 혼자가 아니면 아, 월드컵 그 기간에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축구도 보고 예, 놀러도 다니고, 오, 그래요. 자, 혼자 지금 가는 게 낫다 싶으신 분들은 앞에다가 혼자, 예, 에이, 좀 이따가 같이 가요 싶은 분들, 같이, 혼자 혹은 같이, 키워드 꼭 넣어서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덩덕흥 앱은 무료예요. 이무진입니다. 누구 없어?

이무진의 누구 없어, 권진아의 Lonely Night,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후배들이 커버한 버전으로 다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결정사연, 고민사연, 9414님. 남편은 휴가를 월드컵에 맞춰서 써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갈까요? 아니면 저라도 혼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여행 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혼자, 4322님, 혼자 가세요. 아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혼자 여행 다니는 분 많아요. 그러게, 우리나라는 또 치안이 아주 괜찮은 편이잖아요. 물론 뭐 다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혼자, 여자분 혼자 여행 다니기에도 참 괜찮은 나라예요. 예. 뭐 너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혼자 다니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어디가님, 저는 무조건 간다에 한 표. 혼자 가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요즘은 혼밥도 많이 하고 다닐만 합니다. 혼자라도 여행 꼭 가세요. 우리 어디가님은 닉네임부터가 어디가요? 어디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딜 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가는. 이미 가고 계시네. 7397님, 혼자. 어차피 데려가도 짐이고 새끼 밥 챙기다가 지칩니다. 사연

저도 이런 생각 했었어요. 예전에 막 서로 괴롭히고 뭐 아주 막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다가 가끔 톰이 불독한테 막 쫓기고 괴롭힘 당하면 제리가 살짝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 그 톰이 진짜 잡아먹을 것처럼 입안에 넣고 그냥 삼킬 것처럼 쫓아가다가 막상 자기 앞에 이렇게 손에 잡히고 이러면 또 어쩌질 못해. 그냥 붙잡고 뭐 그냥 이러다가 결국 애증의 관계인가. 불독한테 막 쫓기고 괴롭힘 당하면 제리가 살짝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 그 톰이 진짜 잡아먹을 것처럼 입안에 넣고 그냥 삼킬 것처럼 쫓아가다가 막상 자기 앞에 이렇게 손에 잡히고 이러면 또 어쩌질 못해. 그냥 붙잡고 뭐 그냥 이러다가 결국 애증의 관계인가. 그나저나 여러분 요즘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보면은 수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위가 뭔가 노출 수위 이런 게 아니고 폭력 수위가. 요즘 아이들용 컨텐츠들 보면 다 등급이, 나이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뭐 8세 이상, 12세 이상.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거 거의 한 15세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후라이팬으로 꽝 쳐가지고 완전히 막 부침개처럼 납작하게 만든다든가, 뭐 지나가다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 슥 흘러내린다든가, 뭐 폭탄 쥐어져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털 다 탄다든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요즘 엄마들은 안 보여줄 것 같은, 우리든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K클래식 한 장, 가야금 앙상블 수의 톰과 제리 함께했습니다. 자, 뽀이님께서 라디오도 재밌지만 여기 채팅방 보는 것도 참 잼나네요. 이세준님도 우리의 대화를 보고 계실까요 하셨는데, 예, 저도 노래 나가는 동안 이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 하시나 구경하고요.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또 이렇게 직접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물론 우리 저뿐만 아니라 작가님도 피디님도 항상 보고 계시죠. 네, 다 보고 있으니까 제 욕하면 딱 걸립니다. 선물은 이세준님이 사서 주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방송을 위해서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예, 감사한 분들입니다. 가끔 제가 예, 뭐 퀴즈 내드리고 정답자분들께 제 개인적인 사비로 모바일 쿠폰, 커피 모바일 쿠폰 사서 보내드리기는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 뮤레의 연주곡 이어집니다. June.

저희 이은밤 청취자, 애청자이기도 하신 주기훈님의 파도를 타고 흐르는 작은 배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겨운의 해금, 이경수의 피아노 연주로 고향의 봄 띄워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깨지 말고 통잠 주무세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건데요. 내가 싫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죠. 종신토록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서라는 공자의 마음.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새겨봅니다.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음악, 현악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입니다.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애호하던 음악인데요. 이런 음악을 직접 연주하면 일렁이는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감상을 해도 마찬가지죠. 마음 수양을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음악입니다. 무언가 정신없이 바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단비처럼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음악이죠.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두 번째

육령산 들으셨는데요. 이재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논어 위령 웃는 제자 자공의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한마디로 서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공자는 서라고 답하고 이내 부연 설명을 하죠. 기소부력 물시어인,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말이 어렵지는 않지만 실천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싫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게 분명한데요. 그걸 모르지 않지만 실천할 때는 다른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는 걸 어려워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처럼 그걸 평생 실천에 옮기며 살게 된다면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거겠죠.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인간경영의 핵심적 요체를 그처럼 서 한마디로 설명했는데요.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고요. 또 호연 핵심적 요체를 그처럼 서 한마디로 설명했는데요.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고요. 또 호연지기를 기르는 음악 중령산 들으면서 잠시 마음 산책 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

자고와 같은 악기도 더해서 큰 규모의 음악으로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을 아명으로 승평만세지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실내악처럼 이 음악을 연주할 때는 오운개서조란 이름을 써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1930년대에 이처럼 두 개의 아명으로 나누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승평만세지곡입니다. 그 중에서 스무박 한 장단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1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성우박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라서 넉넉한 품을 보이는 곡이죠. 여밀락 아명으로 승평 만세지곡 1장 들으셨는데요.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첫 곡 영산회상 들으시며 문자 줬는데요. 간밤에 단비가 맑은 아침을 주네요. 공자님의 용서 말씀이 영산회상의 정갈함과 잘 어울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또 글동무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매일 만나서 더욱 반갑네요. 우리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 할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기녀 송이가 지은 시조신데요. 해주 유생 박준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꽃과 나비를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어느 화사한 봄날 송이는 꽃과 나비를 바라봅니다. 나비는 꽃을 보고 춤을 추고 꽃은 나비를 보고 방싯 웃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임은 돌아오지 않는데 꽃과 나비는 그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시심이 움직여서 그 마음을 시조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싯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아, 가곡에 요즘 관심 많으시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여창 가곡은 전체가 15곡이지요. 우조 중거는 곡의 순서이고 15곡이 저마다 특징이 있다지요. 꽃보고는 오랜말로 쓰는 노랫말로 쓰는 시조시의 제목이고요. 맞나요? 그런데 우조와 달리 계면조에는 중거하는 곡이 없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창가곡은 전체가 15곡이고요. 우조중거 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꽃보고도 그랬고요. 또 엊그제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산촌회와 같은 음악도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많이 불리고요. 최근에 김연기 명인이 또 불렀던 이화의 서산에 이런 곡도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들제님께서 가곡에 관심 이제 갖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시고요. 저희도 자주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정콩님께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바람까지 왜 이렇게 선선한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음악 듣다 보면 그런 마음 들기도 하죠. 어제 많이 쪘는데요. 그죠? 약간 찌는 듯한 더위였는데 오늘 비가 오려고 이렇게 쪘나 봅니다. 오늘 선선해서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준비했습니다. 매화가는 현재 연주되고 있는 12가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타 가사에 비해서 일단 속도 면에서는 건득건득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노래도 유절 형식이고요. 장마다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조선 후기의 역동적인 사회 발달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통역을 담당했던 역관이 매화가에 나옵니다. 역관들은 북경을 다니면서 그곳에서는 중국 비단을 사오고

세. 6장에는 그 그물을 부병루 아래 치세 하면서 당사실로 그물을 매서 부병루 아래에 친다는 건데요. 그물을 치는 이유가 7장에 나오죠. 걸리소서, 정든 사랑만 걸리소서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전에 안동으로 출장 준비 중 가고 가사 매화가를 듣게 되니 마음이 산뜻하고 업무도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매화가가 산뜻해서 좋다는 분 많던데요. 우리 보뜰마을님께서도 유사한 그런 기분 느끼시는군요. 또 마들제님께서는 산책길에 따라다니면서 산책지기님에게 하루에 하나씩 알아가면 마들제에도 서당계가 생기겠죠. 여창가곡 개면조 준거 산촌에라는 곡도 있다던데 들려주시죠 이러셨는데요. 산촌에는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그제인가요? 들려드려서 또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께서는 앞서서 오늘 영산회상 들려드리는 그때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 영산회상이 편안하면서도 듣기 좋습니다. 자주

공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미학이 집약된 산조, 이번 공연은 산조의 전통과 확장 그리고 오늘의 창작 흐름을 한자리에서 조명한다.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오늘의 산조를 통해 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로 전통 산조의 정수를 만나고 춤으로 재해석한 산조의 장단과 호흡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 재창작된 작품을 통해 오늘의 산조가 지닌 가능성을 선보인다. 이처럼 무려 3일에 걸쳐 공연을 펼치는데요. 소개된 대로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오늘의 산조란 이름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모습의 산조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올립니다. 3일 중에 첫날인 6월 9일 산조 명인전에는 김영길의 박종선유 아쟁산조, 원장현의 한주완재의 원장현유 대금산조, 이형환의 신쾌동유 검고산조, 지성자의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홍옥미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이렇게 다섯 명인들이 다섯 종의 산조를 무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둘째 날 6월 12일은 산조의 몸짓이란 이름으로 해서 산조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무대인데요. 노혜진, 손혜연, 윤혜정, 장현수, 정명훈 등의 춤꾼이 산조의 몸짓을 선보입니다. 세 번째 날 6월 11일은 오늘의 산조 무대인데요. 박경소, 배호영, 허윤정, 주보라, 트리거 등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산조를 선보입니다. 하루하루의 공연이 모두 궁금하고 어떤 소리와 어떤 몸짓 그리고 어떤 새로움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는 3일간의 공연 중에 첫날인 6월 9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오를 산조 명인전 무대의 첫 작품 박종선유 아쟁산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날 박종선유 아쟁산조는 박종선의 제자 김영길이 연주합니다. 그 음악을 이번에 미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종선유 아쟁산조, 김영길의 아쟁 이상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오늘 같은 날씨에도 이 아쟁의 음색이 참잘 어울리네요.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박종선유 아쟁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보유자, 김영길의 아쟁, 이상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국립국악원이 기획한 공연 무대,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라는 무대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3일간 무대에 오르는데요. 9일에는 산조 명인전, 10일에는 산조의 몸

6944님께서 산책지기님 덕분에 공자가 당부한 올바른 삶의 자세, 서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여는 이야기로 전해드린 공자의 서 이야기 아직 잊지 않으셨네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진도 씻김굿 중에 골랐습니다. 망자의 혼과 조상들의 혼을 불러들이는 초혼 의례 때 연주하는 음악 초가망석입니다. 진도 씻김굿은 망자의 한을 풀고 극락 왕생을 비는 굿이라서 망자와 산자 모두를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자는 씻김을 통해서 극락 왕생을 하고요. 산자는 슬픔을 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의 굿입니다. 오늘 초가망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가망석 읽을 때 초가망석 이렇게 읽지 않아야 하고요. 초가망석 이렇게 읽어야 하겠죠. 초는 불을 초자를 쓰고요. 가망은 무속의 근원 신령을 말하는데요. 망자가 저승으로 갈 때 도와주는 신이고요. 대개는 조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린 진양장단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진과 장구의 반주로 소리를 하고요. 바라지와 피리는 허튼 가락을 노래합니다. 진도 씻김굿 중에 초가

이길 거꾸로 덮고 만남을 잡으시.

호령을 하되 너는 내 다리가 봉통하지가 않노. 흥보제비여짜오되 소조가 아리다.

만우장안 육경오고 정양문대 달라 장달복기네 대왕 백기공작을 어울리죠 금마금성 분개오고 준다.

삼각산이 생겼구나. 뿐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르고.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있고 황후는 천하의 청사로 돼 후민예별을 얻으니 날 같은 소장부여 언제 고를 수 있겠느냐 춘향을 어쩌고 갈고 두고 갈 수도 하고 아깝고 다리고 갈 수도 없네 저를 다력하자 하면 부모님이 부중하고 저를 두고 가자 하면

가만 오시니까 도련님의 마음 대답 없이 대목난을 늘었으니 그때와 준향 모친 도련님 드릴라고 반찬 음식 장만타 도련님을 반겨보고 손뼉치고 나오면서

이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소 내 몰랐소 도련님만 사대 못댁 자제원 주당천원 천인이라 참관 좌증허였다 버리란 것 옳다 하고 나를

0: 화가 한 장 못 해보고 노 도령으로 늙어 죽는다 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후기를 둘 수밖에 수가 없다.
1: 어이씨고.
0: 춘향이가 후기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니 그럼 이별하자는 말씀이요?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당분간 너와 나와 갈려 있을 수밖에는 수가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그 어여쁜 얼굴이 불그락 불그락 허여지며 이별 초들을 내는디

여보 도련이 우리 당초 만날 적에 천

0: 옛날에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는고 하니 저 농속에서 살았겄다.
1: 이끼 여보슈 쥐새끼야, 사람이 어떻게 농속에서 산단 말이오?
0: 허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긴 농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1: 뭐라,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구만.
0: 옳지 옳지. 헌데 이들 내외에게는 벼슬은 육조 판서를 지나 정승지에 갔으나
1: 시구.
0: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1: 그래서 백일정성이라도 드려볼 양으로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0: 시성이면 감천이라 백일정성 효염 있어. 아, 이때부터 부인의 뱃속에 태기가 있어. 태기가 있은 지 열흘 만에 일개 옥동자 하나를 낳았다.
1: 태기 새끼인가 열흘 만에 낳게?
0: 대감한테 급한데 언제 열 달 기다려?
1: 하긴 대감한텐 급하니까 열 달이 열흘 걷겠지.
0: 어쨌든지 이렇게 늦덩이를 낳아 장치영이라 이름을 짓고 잘 기르는데,
1: 아시고,
0: 이 아이 자라면서 남자리 늦어요.
1: 한두 살에 말을 배워 서너 살이 되니 말이 청산 유수요.
0: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지라 장대장 부모 그만 깜짝 놀라 이리 똑똑하다.

0: 살아가는 탐명할까 염려되어 저 건넌말 별관 불러 자식을 맡기는데 풍류 잡기를 가르치겠다.
1: 시구.
0: 이리하여 장대장이라는 변호를 얻고 한참 논일 적에
1: 시구.
0: 장대장의 부모는 그만 병으로도 시름시름 앓다가 밥숟가락을 놨지.
1: 황치.

0: 이렇게 장 대장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장 대장은 가산을 탕진하여 살 길이 막막더라. 옛날에는 말이오, 양반이 망하면 저 남산골로 이사를 갔다는데 말이야, 장 대장 내 집을 볼짝시면 위에서는 맨 첫 집이오, 밑에서는 맨 끝집이었다.
1: 저 마루택이 꼭대기란 말이군.
0: 헌데 다른 집은 기둥이 4개인데 이 집은 기둥이 8개예요.
1: 뭐 2층 집을 지었나 보지.
0: 아니야,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봐 여벌 기둥을 세운 게지.
1: 어시구.
0: 이렇게 옹색하게 살 적에 장대장 그래도 양반이라 상투 끌러 보장에 걸고
1: 시구.
0: 공자왈 맹자왈 공부를 해서 어느 재상집 사랑에 찾아가 옛날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1: 여보게들, 내가 살기가 궁색하여 등짐이라도 질까 하는데, 아 그렇게 되면 내 망신보다는 자네들 망신이 더 크니 자네들 하고 나면 초시짜리라도 한 잔이나 주게내거려.
0: 그도 그럴듯하여 한 자리 주는데 저 만포 첨사를 주었다.
1: 만포 첨사라니?
0: 저 장단에 있는 만포진 사따러 간다 이런 말이지.
1: 시구.
0: 어쨌든지 장대장은 이렇게 만포 첨사 한 자리 얻어들고 부임길 떠날 적에
1: 지.
0: 마상에 높이 앉아 마부더러 하는 말이,
1: 예 이놈 마부여, 네 말 좋다 자랑 말고, 내 말 좋다 자랑 말고, 바삐 바삐 말등에 부담지어 양단에 채를 놓아 돈 우어로.
0: 서대문 박 얼른 지나 무학재 슬쩍 넘어 홍재원에 당도하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
1: 앞에 가는 여자 갈매 치마에 진분홍 저고 입고 가는 엉덩이가 떡판 같고 죽산마 엉덩이가 같다. 어디 수작이나 한번 해볼까. 여보 떡장수, 그 떡 한 그릇만 주게나.
0: 우리 집 서방 부뚜막에 쌀 퍼주고 떡 싸 먹다 목에 걸려 자빠져서 방온기가 되었거늘.
1: 시구.
0: 아 그 누가 날 보고 여보라나.
1: 어이.
0: 떡 잡수시려. 오.
1: 아이고 뭐니나, 돌아보는 저 여자 얼굴이 얼마나 얼긋든지 얼근 구멍에 물을 한 종지 부어도 모자랄 지경이라. 장대장 떡 먹을 맛이 딱 떨어져 임시 변통으로 한마디 하는데, 여보 홍재원 인절미 누퀴가 사발로 퍼먹고 갈게 눕다더니 아 이렇게 단단해서 어디 먹겠어. 내가 잠깐 다녀올 동안 푹 물렸다 주게나.
0: 아이고 나으리, 저 떡이 아무리 눕다 한들 나긋나긋한 소첩에 몸만 갔사오리까. 오늘 이렇게 우리 만난 것도 인연이니 오늘 밤 나와 함께 만리장성이나 싸워봅시다 그려.
1: 장대장 할 수 없어 한판 놀고 가는데 곰보 타령으로 놀겄다. 뛴다 뛴다 허룡 서룡은 다 뛰어넘어 자빠 동그라지고 영의정고래 자의정승어 위정민어 승지전복 한림병어 옥당은어 대사관의 자가살이

0: 그 길로 주랭랑을 친 장대장은 길을 재촉하여 고향 파주 원룬지나 장단 일경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1: 아이씨구.
0: 장단은 한양에서 하루길 주막거리렸다. 어느덧 서산에 일모하여 황혼이 되었는데 어디서 풍악 소리가 들리겄다. 마침 저 건넌말에서 구판이 벌어졌는지라 장대장은 한양에서도 구판이라면 빼놓지 않고 구경을 다녔는데 참새 방앗간 그냥 지나갈 이만부로다. 한양에선 10월상달이니 정월상달이니 하여 대감놀이 성주풀이를 하지만 시골에선 소가 1년 내내를 썼다요. 속옷이나

딸이 맘부르다. 한양에선 10월상 딸이니 정월상 딸이니 하여 대감놀이 성주풀이를 하지만 시골에선 소가 1년 내내를 썼다여 속옷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 모시랴 모시랴오 산천신령님 모시랴오

0: 복을 줘요. 아, 복을 줘요. 아, 모시라오. 얼쑤, 얼쑤, 얼쑤, 얼쑤, 얼쑤.
1: 그 시골 무당이
0: 청한 사람 어디 보자.
1: 잘생겼다.

0: 나도 남부럽지 않게 생긴 여자로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저 무지랭이하고 한평생을 어떻게 산단 말이냐.
1: 아이, 저 여자가 지금 산에 가슴을 두근번 세근번 하게 만드네.

0: 아, 이렇게 구타는 척하고 정담을 나누는데 어이. 구경 나온 만화님들 멋도 모르고 말이야. 저무당의 딴 날은 꾀도 많이 쓰고 목도 쉬더니
1: 아시고.
0: 오늘은 꾀도 안 부리고 목청도 아주 잘 나와 구슬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막장대소. 야단 법석들이야요.
1: 시공.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 괜히 서운하고 짜증나고 혼자 마음속으로 몇 번씩 되새기게 되는 일,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말이죠. 우리 몸과 마음은요, 잠시 숨 돌릴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한 모금 마시는 일, 조용히 눈을 감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가만히 들어보는 일, 뭐 거창한 처방은 아니어도 내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오는 방법인데요. 또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잘 되기를 빌어보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어도 좋고요, 잠시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조금 덜 아프기를, 마음 편히 웃을 일이 생기기를,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나직이 빌어보는 것이죠. 남을 위해 기원하는 마음인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쪽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보낸 그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와서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순하게, 편안하게 열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추건 덕담 2입니다. 소리의 이광수입니다.

어려 이런 터에다 집을 질제 안채는 목숨 숫자 사랑채는 목복자 행랑채는 창성할창자 수복창상으로다 집을 짓고 호박주추 산호기둥 금파돌이에 미라대문 수문절을 누려놓고 황금으로 다 포를 얹고 순금으로 석가래 걸고 백금으로 다 부연 달고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추권덕담 2였습니다. 소리의 이광수였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여는 말에서 마음이 괜히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때 우리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오는 방법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잘 되기를 빌어보는 마음, 사실 내 마음도 지금 짜증나고 서운하고 복잡한데 뭐 가족이든 누구든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인데 그렇죠. 네.

안을 빌어주는 일, 그 일이 그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난 자리도 다듬어 주는 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했으면 좋겠다. 몸 아픈 것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마음 편히 크게 웃을 일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오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게 우리 곁을 받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 하나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는요, 1부에서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함께 하실 거고요. 건강 도하기도 준비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 소리, 그리고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 네. 알아두면 쓸모 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후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 네. 알아두면 쓸모 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취타 풍류 길군악 듣겠습니다.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수

오라가는 산타령입니다. 높은 음을 시원하게 뻗어내면서도 잔 기교를 섬세하게 살려야 해서 상당한 기량이 필요한 노래로 꼽히는데요. 오늘 이 흥겨운 소리를 들려주실 분은 서울시 무형유산 휘몰이 작가 예능 보유자 박상옥 명창입니다. 박상옥 명창은 어린 시절부터 농요와 상여소리, 민요 같은 토속소리를 마을 어른들에게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랐습니다. 그 바탕 위에 벽파 이창배 선생에게 시조와 가사, 경서도창을 사사하면서 우리 소리의 깊이를 오롯이 다져왔는데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경기 선소리 특유의 맛을 오늘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옥 명창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 자진 산타령 13분여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스쳐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손이 또 눈과 코 손 씻기를 꼽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눈과 코, 입으로 자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위생 습관으로 늘 손 씻기를 꼽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이 함께 만지는 물건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도 그렇죠. 지폐와 동전은 여러 사람 손을 거치기 쉬우니까요. 대중교통 손잡이와 문 손잡이, 공용 화장실 문고리도 손이 많이 닿는 곳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무인 주문기, 공항의 키오스크 같은 터치 스크린도 그렇죠. 병원 접수대의 펜이나 대기실 의자 팔걸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0: 좋아. 내가 암만 눈이 어두워도 다 짐작이 있구만.
1: 헐시구.
0: 허허. 가져오래도?
1: 아이.
0: 아니,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안 가져와.
1: 헐시구.
0: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대답할 리가 안 되있으리.
1: 다.
0: 신봉사 그제야 도적 맞은 조를 짐작 오고.
1: 아이.
0: 허허, 이제는 죽었구나.
1: 하시고,
0: 정당은 꼭 죽었네.
1: 하시고,
0: 우선 훨씬 벗었으니.
1: 하시고,
0: 굶어서도.

0: 내 옷까지 누르. 쓰고 먹고 입고 남은 재물도 많을 텐데 눈대옷을 가져가니 그게 참아할 일이냐. 야 이놈들아, 봉사가 도적질하면 12대 줄봉사 난단다. 옷까지 얻어라.
1: 하시고 좋지.
0: 죽어도 양반이라 제 면을 아는 거로 한 손으로 아무를 가리고 내 앞에 부인네 지내거든 다 돌아서서 가시오. 내 어쩌다 벗었소.
1: 좋지.
0: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1: 좋지.
0: 천재인가.
1: 하시고
0: 평생 중하고 날 같은 이가 그 있으리.

0: 더웠기로
1: 할수 있고
0: 인물의 성모

0: 하시든지 별 반첩은 없어서
1: 다
0: 적선지가에
1: 갇히고
0: 필요영경이라 하였으니 대소장덕 분로 살려주오. 태소 들으시고 각인이 여기시사 덩인 물러본 보시되 내 의룡 열고 의복 있음 내여줘라. 급장은 번거 있어도 다릅으니 갓 벗어 소경 주고 교건 꾸는 수건 써도 다릅으니 만건 벗어 소경 주라. 신봉사 받아 쓰고 입더니 은혜 백골 난망이오. 내 황성 갔다 오는 길이 태수장님 꼭 자제 뵙죠.
2: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목욕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영남 풍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음원은 1983년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으로 미국 순회 연주 중 미국 현지에서 녹음된 곡입니다. 장구의 김덕수, 북의 이광수, 징의 최종실, 꽹과리의 김용배입니다.

미국 순회 연주 중에 미국 현지에서 녹음된 곡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장구의 김덕수, 북의 이광수, 징의 최종실, 꽹과리의 김영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함께 하시고요. 또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현대 미술 행사죠.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인데요. 영어로는 You must change your life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 고대

영상 퍼포먼스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광주 전역에서 펼쳐질 팝, 영어로는 You Must Change Your Life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 고대 나라와 기관이 참여해서 광주의 여러 공간을 다양한 예술의 장으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현대 미술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는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달력 한쪽에 살며시 표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풍경소리였습니다. 자, 풍경소리에 이어서 달그림자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들소리입니다.

산조 삼중주 함께 가는 길은요, 검은과 가락을 중심으로 대금과 아쟁이 함께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검은과와 대금 그리고 아쟁이 서로의 소리를 보태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께 다가갈지 산조 삼중주 함께 가는 길 듣겠습니다.

달그림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 들소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조 삼중주 함께 가는 길 들려드릴 텐데요. 대금과 거문고의 원장현, 아쟁의 최종관,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이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 외출하실 때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챙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아유 그깟 햇볕 좀 쬐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는 요즘 햇볕이 너무 강해졌다는 겁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에 적힌 SPF, PA 이 두 글자 네 볼 때마다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SPF는요 주로 피부가 빨갛게 익는 데 영향을 주는 자외선 B를 막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PA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 노화와 관련이 있는 자외선 A를 막는 정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SPF 숫자만 보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기보다는 PA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에게도요, 이 햇볕을 피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챙 넓은 모자, 긴 소매 옷, 논밭에서 일하실 때 수건을 목에 두르고 팔 토시를 끼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피부를 햇볕에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쌀겨 추출물, 자스민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태양열 때문에 피부가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801년 독일의 과학자 요한 리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발견하면서 햇볕이 단순히 뜨거운 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겁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 제품이 발명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선크림은 제2차 세계대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미군과 일본군의 육상 전투는 남태평양 열대 지역에서 벌어졌고 이 지역들은요 자외선 강도가 매우 높아서 병사들이 쉽게 일광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력 손실 방지를 위해 피부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미군은 병사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 이 자외선 차단제는 일상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남도 들 노래 못 심는 소리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남도 들룰의 모심는 소리였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였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보면 비교적 편하게 바를 수 있지만 얼굴이 조금 하얗게 떠 보이는 이른바 백탁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고 나쁘다. 뭐 이렇게 단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피부가 어떤지, 오늘 어디를 가는지, 또 땀이 많이 나는지, 물놀이를 하는지 등등 상황을 보고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크림은요.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외출 전에 충분히 바르고 야외에 오래 계실 때는요. 2시간쯤 지나서 다시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가 후에는 잘 지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책넓은 모자, 얇고 긴 겉옷, 양산, 그늘 뭐 이런 것들이 함께할 때 피부 보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무쪼록

제대로 헤어지는 일에 인색해진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일도 좋지만 헤어질 때 잘 보내주는 것이 마음에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급히 밀어내듯 보내지 말고 느긋한 작별을 누려봐도 좋겠습니다. 퇴근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잘 배웅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5월에 나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위로도 좀 전해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중했거나 배웅했던 기억, 그것 좀 살펴볼까요? 반대로도 누군가가 나를 마중 나오거나 배웅했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군대 갈때 부모님, 친구, 애인이 훈련소까지 배웅을 하잖아요. 꽤 오래된 기억이실 텐데 그래도 생생하게 그 장면은 남아 있으실 것 같고요. 시골이 본가인 분들은 고향 집에 가면 부모님이 큰 길까지 마중 나오고 배웅도 해주신다던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향집 갔다가 서울 올라올 때면 아 대체 어디까지 따라 나오시는 거야? 갈게 갈게 그냥 갈게 막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고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정겨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마중과 배웅에 얽힌 추억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시드레인의 노래와 연주로 비나리 파트 1 함께 듣겠습니다.

한 번씩 강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더라고요. 근데 본인 퇴근할 시간대가 딱 되면 강아지가 현관 그 앞을 계속 서성이는, 오,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강아지의 주인 사랑. 아, 7720님. 고3 때 야자 끝나면 아버지가 늘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서 계시던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너무 늦었지만 그때 감사했고 든든했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꼭 전하고 싶으시니까 오늘 꼭 아버님께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목소리로 그때 참 고마웠다는 얘기, 이거 전체 다 아는데도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얼마나 아버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계속해서 박승희의 노래 상모 듣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마중과 배웅에 얽힌 추억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사연 보내실 수도 있고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죠.

반려묘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그 특별한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가고 그럴 때가 있죠. 물론 사람도 좋지만. 9320님, 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하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미니 전기장판을 켜두셨다가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품에 안고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한 만큼 아리랑 아라리 함께 들어보리라

0: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에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웃기는 사교육 코너의 주인공 송내관이 새 책을 냈습니다.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인데요. 지구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사를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만든 아주 쉽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10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금융 플랫폼인 토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 토스가 쇼핑몰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1: 네.
0: 토스 쇼핑에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이른바 어뷰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1: 네, 편법과 어뷰징이 기승을 부리고
0: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만든 아주 쉽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10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드러난 건 쉽게 말하면 정품이 아닌 걸 마치 정품처럼 보이게 해서 파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일례로 직장인 A씨는요. 최근에 토스 쇼핑에서 질레트 호환 5중 면도날 블랙 12개입 한 세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정상가가 25,900원인데 네. 무려 61% 할인된 가격인데다가 사진도 그렇고 질레트라고 써 있으니까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를 한 거죠.
1: 네, 면도날 이거 은근히 비싸거든요. 교체형을 이제 사서 쓰는 건데.
0: 네, 그런데 배송받은 제품은 정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싼 알리 제품이었습니다.
1: 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알리 사죠.
0: 그래서 보니까. 예.
1: 와 정말 눈치 못 챘는데요.
0: 화가 난 A씨는 제품 판매처에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습니다. A씨는 돈 만 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예. 이런 거는 플랫폼에서 제재를 했어야 됐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토스 쇼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말은 그 고객이 항의를 했어도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가령 쿠팡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이렇게 호환용 상품 등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정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예. 토스 쇼핑이 이런 어뷰징 근절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할인율이나 브랜드 이름만 너무 보지 마시고 호환용 이렇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열기가 뜨겁죠. 그런데 교차로 주변 유세 차량 때문에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0: 네. 전국 곳곳에서 선거 유세가 펼쳐지는 때인데 문제는 교차로와 로터리 주변에 유세 차량들이 오랜 시간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확성기 방송과 율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1: 뭐 유세 차량 입장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의 시선을 모을 맞아요. 수 있으니까요.
0: 네. 그래서 운전을 하던 직장인 A씨는 회전교차로에서 유세 중인 후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예, 예. 차선을 이탈해서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주의가 필요한

0: 교차로에서 유세 차량이 시선을 빼앗는 건 운전 방해 행위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1: 그러네요.
0: A씨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유세차 때문에 급정거했다, 앞차를 들이박을 뻔했다, 이런 불만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경기 파주, 대전, 경북 포항 등등 각 지역마다 후보자 차량이 교통섬이나 횡단보도 막고 주차한 사진이 막 확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선관위에 신고하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1: 예.
0: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 이렇게 차 세워두면 안 돼요.
1: 원래는 안 되겠죠.
0: 네.
1: 예.
0: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유세 차량의 교차로 진입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이유로 단속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딱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경찰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전문가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것도 도로교통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도 이번에 이 선거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관련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요 얘기가 조금 더 점화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1: 예.
0: 보니까 누리꾼들은 오히려 투표에 참고하겠다.
1: 아, 교통에 불편을 주는 후보, 과연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0: 네,
1: 거네요.
0: 그래서 저런 후보는 패스다. 이렇게 거르겠다는 입장까지 밝혀서 좀 오히려 선거운동하다가 더 밉보일 수 있다.
1: 그렇겠네요. 무리한 선거운동은 독이 될수 있다. 이렇게
0: 네,
1: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안전보다 우선될 순 없습니다. 선거하시는 분들, 또 투표하시는 분들 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단기 여행을 넘어서서 한국에서 한달 살기, 이거 다들 해보려고
0: 네.
1: 아우성이라네요.
0: 예. 올해 1분기 방

0: 한 외국인 관광객도 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 예.
0: 그런 가운데 한달 살기 수요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1: 오.
0: 국내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한달 살기 관련 상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272% 불어났습니다. 국적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예약의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1: 예.
0: 홍콩 관광객도 2년 연속 예약 비중 2위, 올해는 일본 쪽에서 새롭게 진입해서 전체 예약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한달 살기라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외국에 로망을 품고 있던
1: 맞아요. 네.
0: 것들이잖아요.
1: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한달 살기가 유행이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아무래도 관광으로 맛보기만 하는 건 아쉬우니까 아예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좀 체험해보고 싶다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네요. 그럼 뭐 동네 분식점도 가보고.
0: 그쵸.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걸로 이제 더 어떤 알려져 있으니까
1: 예.
0: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에 외국인들이 젖어드는 경향이 있단
1: 아,
0: 말이에요.
1: 이미 잘 알고
0: 네,
1: 있겠네요.
0: 그러면 드라마 보면 이렇게 골목길에서 앞에 나와서 뭐 그러면 편의점이 있더라, 그럼 아이스크림을 먹더라, 뭐 이런 문화 같은 게 있을 거
1: 야.
0: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직접 현지 생활을 체험해 보려는 욕구로 연결이 된것 같고,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한몫했습니다.
1: 그래요.
0: 그 정부가 올해 초부터 그 시범 운영에 나선 게 있는데, 무슨 비자냐면 해외 원격 근무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도 하고 여행도 병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걸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1: 오.
0: 원래는 그러니까 관광 비자는 몇박 며칠 이렇게만 할수 있고
1: 그렇죠.
0: 한달 이상 체류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할 사람들 한달 동안 머무를 수 있다 해가지고 관련 상품 문의와 예약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네,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가는 거니까 좋죠.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다시 비구름이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비는 양은 많진 않고 전국에 5mm 안팎의 약한 비를 뿌리고 비구름은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게 내린다고 해도 그동안 내린 비의 영향으로 지반이나 옹벽이 약해져 있는 곳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1: 예.
0: 전국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29도로 관측됩니다. 오늘도 습도가 다소 높아서 꿉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음만이라도 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면 할수록 스마트 헤이즈는 알알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전주시립

0: 23도에서 29도로 관측됩니다. 오늘도 습도가 다소 높아서 꿉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음만이라도 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귓가에 들릴 때
1: 세계의 소리 한국의 소리 국악단의 노래와 연주로 전주를 소개합니다. 됐습니다.

서희철가단의 노래 꽃타령 함께 들어봤고요. 그에 앞서서 전주시립국악단의 노래와 연주로 전주를 소개합니다까지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전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0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세상 모든 일이 끝내고 나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요 부분 요렇게 불렀어야지. 이 부분 이렇게 기타 연주할 걸. 이런 후회가 있죠. 근데 막상 또 그런 마음이 차고 넘쳐가지고 새롭게 녹음을 하게 되면 원곡이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혜린의 노래 제목이 미친 건가 인데요. 이 노래 원래 본인이 2021년 데뷔하고 빠르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4년 지난 지난 11월이죠. 2025년 11월에 리메이크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본인의 노래를 본인이 리메이크했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들어보면 우와 리메이크 안 하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메이크 곡의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고요. 원곡과는 다르게 빠른 템포의 재즈 보사노바 연주와 비음이 살짝 섞인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이 노래, 노래 제목은 미친 건가 이지만 아침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주혜린의 미친 건가. 저하고 친한 뮤지션의 제보로 알게 된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오늘 손님 오시는 목요일입니다. 2부에서는 소리꾼 최수연 씨가 출연하는데요. 그 덕분에 창호도 빨리 만납니다. 8시 땡 하자마자 퀴즈 시작하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한국에는 경기 지역에서 불리던 경기작가라는 게 있는데 작가는 옛날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길고 어려운 노래라고 해요. 이제 문제 드려요. 판소리에 다섯 마당이 있듯이 경기작가도 대표곡들을 묶어가지고 땡땡작가라고 부르는데 과연 몇 작가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7작가, 2번 12작가, 3번 100작가, 4번 5만작가. 됐다 꼬미주. 1년이 몇 달이고 동물띠는 몇 개인지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 아시겠죠?
1: 네, 오늘은 창호가 경기 잡가를 퀴즈로 가지고 왔네요. 이 잡가는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길고 기교가 많은 노래라고 하는데요. 판소리에 다섯 마당이 있듯 경기 잡가에도 대표곡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연 땡땡 잡가 몇 잡가인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7잡가, 2번 12잡가, 4잡가, 4번 5만잡가입니다.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틀리기 어려운 힌트예요. 1년은 몇 달인지.
0: 7잡가, 2번 12잡가, 3번 100잡가, 4번.
1: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도전해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들려드릴 노래는 아이즈원의 3폰인데요. 이 아이즈원이라는 팀의 멤버 수가 정답의 그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음악 듣죠.

0: 아이즈원의 3, 4 듣고 왔습니다. 정호의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기 작가를 퀴즈로 가지고 왔습니다. 판소리에 다섯 마당이 있듯이 경기 작가에도 대표곡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땡땡 작가. 이 땡땡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보기 4개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7 작가, 2번 12 작가, 3번 100 작가, 4번 5만 작가였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발음이 좀안 좋죠. 작가, 비읍받침에 작가라고 했는데 작가라고 들리나 봐요. 7740님, 작가요? 그럼 권혜진 작가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담당 작가분 이 성함도 또 이렇게 공개가 되네요. 9456님, 정답 2번 12 작가입니다.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초대 손님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하, 오늘 경기 소리 하시는 최수연 씨가 지금 바깥에 대기 중이십니다. 저도 진짜 좋아하는 소리꾼이신데요. 오늘 얘기와 음악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5784님, 12 작가입니다. 사춘기 소녀가 아프기까지 하니까 이거 참 어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따님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죠? 사춘기에다가 아프기까지 하다. 아우, 아우. 그래도 어떡해요. 가족인 걸 받아내야지. 0853님, 2번 12 작가. 힌트 듣고 정답 알았습니다. 하루 땡땡 시간 일하고 있어요. 설마 12시간? 어이쿠. 최저임금 많이 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긴 시간 일하실 텐데, 그래도 잠시 쉬는 호흡, 그리고 또 맛난 거 드시는 그런 간식 시간 같은 것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창호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12작가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12작가는 됐다 길고 소리도 어려워 갖고 이걸 다 외우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이다. 정말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될것 같아.
1: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걸 최수연 이모는 어떻게 5년마다 완창을 하신대요?
0: 우와.
1: 진짜 대단해요. 암튼 이제 최수연 이모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9980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101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5558님 유산균, 또 8765님 금이 갑니다. 금. 티골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하겠습니다. 9980 범장기지 떡, 1015 어쩌다 못난이 김치, 5558 유산균, 8765 티골드입니다. 번호 불려지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0: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5558님 유산균 또 8765님 금이 갑니다. 금 티골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하겠습니다. 9980 범장기지 떡 1015 어쩌다 못난이 김치 5558 유산균 8765 티골드입니다. 번호 불려지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김준식의 노래로 시비 작가 중 하나 달거리의 부분을 발췌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달거리 들어보죠.

0: 김준식의 달거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예고해드린 대로 소리꾼 최수연 씨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 저희 전용 앱이죠. 덩덕궁 앱으로도 또 홈페이지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수연 씨 만나볼게요. 전화 소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오래 익힌 소리 안에서 매번 새로운 소리를 길어 올리는 놀라운 소리꾼이십니다. 경기 소리의 정갈함과 깊이를 자기만의 결로 빚어온 이 시대 대표 소리꾼 최수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와,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도 손도 흔들어 주시고. 와, 진짜 너무 뵙고 싶었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네. 지금 확 꽂혔는데요. 네. 그 우물에 꼭 물을 길어 올리는 듯하다. 네. 네, 우물 같은 여자. 지수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1: 좋아요, 좋아요. 보통 이제 어디 공연 가거나 하면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막 그런 거 가끔씩 네. 그 공연의 작가분이 물어보고 막 그러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 가져다 쓰세요.
0: 아유, 네. 이제 이걸로, 이걸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경기 민요의 탑 클래스라고 감히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연 대회를 나가셨어요.
0: 네.
1: 상주 전국 민요 경창 대회. 여기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미 그 실력이 증명된 최고의 소리꾼이신데 어찌 다시 대회에 도전하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0: 제가 사실 그 박사 학위는 이제 취득을 했어요.
1: 예.
0: 그런데 무언가 늘 도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대회 역시도 사실은 대통령상이 마지막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대통령상을 타면 그 다음에 어느 대회도 나갈 수가 없어요.
1: 그런 거예요?
0: 네.
1: 아, 대통령은 계속 바뀌는데 대통령 이미 바뀌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0: 그런데 이제 대통령상 이제라는 예, 상을 받게 되면 졸업인데
1: 아하.
0: 뭔가 제 인생에 좀 도장깨기 같은 그래서 제가 늘 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사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1: 예.
0: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 대회를 나가면 마지막으로 내가 졸업이 되지 않을까
1: 오호.
0: 무언가 끝을 조금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 네.
0: 예, 준비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1: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는 건가? 이런 서운함도 허전함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0: 근데 일단 나가려고 마음 먹기까지 조금 부담은 됐어요. 제가 이제 직장도 있고
1: 예.
0: 이제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으로서의 좀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1: 오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봐야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1: 예.
0: 좀 그런 마음에 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가봤는데 그래도 나가서 많이 떨리고
1: 네,
0: 긴장도 되고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해왔던 저를 좀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퀴즈 앞서서 창호의 퀴즈 퀴즈에서 12작가 얘기를 네. 했는데요. 우리가

0: 부를 수 있는데 네. 얘는 후렴 같은 게 일절 없이
1: 그러니까 쭉 가던데요.
0: 네, 긴 사설의 통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서서 이렇게 TV에서 보면 발림을 하면서 네. 예쁘게 안무도 곁들이는데
1: 몇 명이 이렇게 쫙 서서 부르기도 예. 하고
0: 네, 그런데 이 작가는 오롯이 장구와 둘이서 또 앉아서 부르는 자창이기도 합니다.
1: 아,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민요하고는 좀 소리의 결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사실은 서로 혼용이 돼요. 예.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나 호흡적으로나 같은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그 긴 사설의 통절 형태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쓰고요. 그리고 또 민요가 화려하게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는 경기 민요라면 네. 이 작가는 조금 더 담백하고 꿋꿋함을 요합니다.
1: 오, 네. 조금 더 서사적인 면이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기도 하고요.
1: 오, 그런데 왜 하필 12작가 12 네. 이라는 숫자가

0: 넣어서 또 12개까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앞에 창호가
0: 네.
1: 잠깐 언급해 줬는데, 5년마다 12잡가 완창 공연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0: 네.
1: 그러면 아까 다른 민요, 경기 민요 이런 음악보다 굉장히 길게 불러야 된다라고
0: 네.
1: 했어요. 그긴 곡을 12곡을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쫙 부르는
0: 네,
1: 건가요?
0: 맞습니다.
1: 허, 이거
0: 그래서
1: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0: 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해야 하는데요.
1: 예.
0: 12개를 총다 부르면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1: 와.
0: 그래서 판소리 완창 같은 경우에 짧으면 한이 정도 되기도 하고 뭐 길면은 뭐 7, 8시간 이렇게 길기도 한데 그 판소리는 안일이가 있잖아요.
1: 맞아. 쉬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0: 예.
1: 목은.
0: 네, 그래서 관객들과 좀 호흡도 나누면서 노래를 부르는 호흡을 좀 쉬어가는데
1: 네.
0: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1: 와.
0: 근데 제가 이걸 처음 2017년에 그때는 또 도전의 아이콘으로 뭔가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1: 네.

0: 부르는데
1: 네.
0: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오,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0: 노래 불러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1: 아, 그 미쳐요 미쳐 진짜.
0: 그러니까
1: 막
0: 그...
1: 좋다는 이비인후과 다 다니고 공연 전에 만약에 그렇다라면
0: 네.
1: 근데 공연 중에 그러면 더 당황스러울
0: 네.
1: 것 같은데요.
0: 관객이 있는데
1: 어.
0: 이제 12곡 중에 두 번째 하면 앞으로 10곡이 남았는데 갈 길이 태산 같은데
1: 예.
0: 두 번째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부르는 내내 어떡하지? 남은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떡하지?
1: 우와.
0: 이 생각뿐이었는데
1: 연주되는 악기는 어떻게
0: 장구만
1: 돼요? 그러면 약간 스킬로 이렇게 청을 살짝 내리면
0: 아, 청은 조금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0: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일단 계속 계획이 있으신 거죠?
1: 네, 근데 본의 아니게 22년에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게 제가 첫제 음반을 12작가로 냈거든요.
0: 예.
1: 그때 그 음반 발매 기념으로 22년에 또 발매를 기념해야 되니까 공연을 또 해야 돼서
0: 발매만 딸랑 할 수는
1: 네.
0: 없으니까.
1: 그래서 하게 된게 22년으로 딱 5년 만이었는데
0: 예.
1: 그래서 이제 내년이 또 5년째.
0: 27년이에요.
1: 네. 맞아요.
0: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멋하지만 역시 대통령 임기하고 비슷하게 5년 주기로 야,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1: 아, 그래서
0: 네.
1: 일단 타이틀이 그렇게 달렸으니까 그걸 그냥 거의 반강제로 그렇게 한번 해서 내가 앞으로 5년마다 소리가 어느 정도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0: 네.
1: 그냥 공연만 하다가 이런 나의 기량을 쌓는 기본의 연습에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책임감으로 뱉어놓고 해보자. 네, 이런
0: 와.
1: 생각으로 5년마다 하기로. 네,
0: 이야.
1: 5년입니다.
0: 멋지십니다.
1: 네.
0: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최수현 씨와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볼로 씨?
1: 네.
0: 이분들 연주 엄청 잘하던데요?
1: 맞아요. 아,
0: 와.
1: 근데 연주뿐만이 아니라 너무 사람이 좋아요.
0: 아, 그래요? 오,
1: 네.
0: 역시.
1: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해서 그때 이후로 너무 영어를 잘하고

0: 제 목소리조차도 원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최수연 씨 브랜드 공연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시비 작가를 품은 춘향?
1: 네.
0: 이거 어떤 공연이에요?
1: 제가 그 완창을 그렇게 계속 할 정도로 시비 작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시비 작가가 그렇게 조금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소리잖아요.
0: 예.
1: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결국에 계속 사람들과 대중들과 소통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 공연을 만들게 되었어요.
0: 약간 극의 형식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1: 이 사설 자체가 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서사가.
0: 아, 서사가.
1: 네. 이 시비잡가를 품은 춘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시비잡가 안에는 춘향이에 대한 사설로 된 잡가가 6개가 있어요.
0: 예.
1: 그럼 나머지 6개는 춘향의 사설이 아니잖아요.
0: 그걸?
1: 네. 그걸?
0: 그것을?
1: 그것을? 네, 그것을 춘향이, 춘향가에 대한 사설이죠.
0: 중에는 직접 작창하신 곡도 있던데요.
1: 네. 사실은 이 공연 때문에 만들게 된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제가 국립국악원에 재직을 그린 노래거든요. 그럼 춘향이랑 몽룡이랑 만났던 그 시절이 그 따뜻하고 꽃이 막 만발하고 그런 좋은 계절일 거란 말이에요.
0: 봄이었겠죠.
1: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초입에 유산가를 넣는 거예요. 춘향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머지 여섯 개. 근데 그 어사출두가가 없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0: 오.
1: 뭐, 다른 없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어사출두가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되게 긴박하잖아요. 일부 중요한 부분들을, 요점만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구에만 부르는데
0: 네.
1: 악기들을 사용해서 음악을 다 입혀서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0: 예.
1: 음악극 같이 만들었죠.
0: 아하, 그런 네. 거군요. 이 시비작
1: 휘몰아치는 그 긴장감이 어사출두가가 맞겠다. 그래서 새롭게 작창을 했었죠.
0: 우와, 그런 거군요. 네. 판소리는 작창한 창작 판소리 곡이 많은데
1: 네.
0: 민요 쪽은 좀 드물지 않나요?
1: 맞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드물고요. 그래도 일부 노력하는 소리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크게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게 결국에 우리 선조들이 지금 남겨준 소리들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전통인
0: 네.
1: 줄 알고. 전통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게 전통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0: 아, 그 패러다임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1: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잘 보존해서 잘 부르게 되면 결국엔 이게 100년 뒤에는 이것 또한 전통이 되어 있겠다. 라고 생각이
0: 태어날 때부터 전통인 곡은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남겨지면 그게 전통이 되는
1: 네.
0: 건데.
1: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리해서 할 수 있는 건 후대에 또 많은 음악들을 남겨줄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무대 위에서 소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네. 어떤 소리꾼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도 엄청나신 네. 것 같아요. 자, 크롱 소방차님, 짝짝짝, 강수자님, 반갑습니다. 도전은 좋은 것이요. 라고 하셨고, 일반인들은 노래 두 곡도 힘든데, 어찌 그렇게 세 시간을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셨고,
1: 감사합니다.
0: 또, 꼬마 소리꾼 김민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최수연, 최고은. 두 분이 함께한 변신. 이 음악도 진짜 멋져요.
1: 아,
0: 근데
1: 네.
0: 최고은 씨는, 최고은 씨가 불러야 자기는 음악이 표현된다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그 특유의
1: 네.
0: 소리 내는 법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최고은 씨가 만든 음악을 최수연 씨가 부르는데 전혀 다른 느낌을 내더라고요.
1: 네.
0: 진짜 놀라웠어요. 그 왜냐면 그의 곡이 도약도 많고
1: 네.
0: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1: 네. 어려웠어요.
0: 어렵죠.
1: 저도 많이 어려웠고요.
0: 디다디다디다디다디 이런 거 있잖아요.
1: 근데 일단 그 무엇보다 이 제목처럼 변신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0: 아.
1: 네, 제가 전통적인 창법을 사용은 하지만
0: 예.
1: 사실 저에게 익숙한 음악 어법이 아니어서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0: 지인가라는 생각을 이 음악 들으면서 또 해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 민요의 매력은 뭔가요?
1: 그 질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러면 또 되게 답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1: 근데 예전엔 그런 질문에 뭔가 멋지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막 많이 생각했거든요.
0: 네.
1: 근데 점점 그런 치레가 조금 싫어지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듣는 사람도 저분도 저 말씀 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다 꼭 그런 이런 질문에 대해 들어갔을 때 답할 때 그 쓰는 단어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은 들어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조금 편안하게 나답게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 매력이 이게 매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얄궂다.
0: 얄궂다?
1: 얄궂음.
0: 얄궂음? 음악 자체가 좀 얄궂음이 있나요?
1: 저에게는 매우 있어요.
0: 오.
1: 네. 왜냐하면 그 얄궂다라는 표현이 이게 서울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0: 예.
1: 그 얄밉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얄밉다로 대체가 안 돼서 저는 얄궂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만큼 너무너무 얄미운 경기민요예요.
0: 막 밀당을 당하는 느낌이랄까요?
1: 네.
0: 경기민요하고 함께.
1: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요. 친해진 것 같고 좀 제게 된 것 같다가도 저만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네, 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 장르가 가진 수백 년의 힘이 아닐까요?
1: 네. 맞습니다.
0: 아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나누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요.
1: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요. 파트 2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여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가지
2: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4: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요 국악

자꾸 확장되는 흐름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우리 소리가 공간의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새로운 감각의 전통예술 무대,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과 함께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익숙한 음악들. 이번엔 국악 관현악의 울림으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네 번째 관현악 시리즈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우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옥년,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

0: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익숙한 사물놀이의 장단이 AI와 미디어 아트를 만나 새로운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물놀이 타임블렌드 공연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미디어 아트와 AI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히 전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놀이 장단이 가진 본질과 에너지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엔 사물놀이 몰개의 대표이자 세안대학교 교수인 이영광 예술감독이 함께하는데요. 사물놀이 몰개는 1991년 창단 이후 35개국 50여 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오며 한국 사물놀이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온 단체입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수자인 문정수 작가가 더해져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인간의 삶과 리듬을 하나의 무대로 엮어냅니다. 공연에선 3박과 2박의 충돌과 조화 같은 사물놀이 특유의 리듬 위에 영상과 AI 기술 그리고 시적인 서사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자, 이게 사물놀이라고 하면 신명나는 장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대는 그 장단 안에 미래적인 감각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